사랑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바로 나를 뒤로 미루는 법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뒤로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먼저 챙길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결혼하고 나면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지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뒷전에 두고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만 차리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과 자식들 일이 우선이라서 계속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는데요. 언제나 나를 맨 뒤로 미루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나라는 사람의 순서를 하나씩 둘씩 앞당겨 보시죠. 그만큼 살아왔으면 이제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언제나 참고 견디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사랑이 희생이 되면 안 되고요. 이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님께서요. 늘 자식이랑 남편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손녀 손주를 먼저 챙기게 되네요. 아유 이렇다니까요. 자식 남편 그 다음엔 그래도 나였는데 이제 거기에 또 손녀 손주까지. 아이고. 김영숙님께서는 그저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어제 재래시장 구경을 갔는데 왜 남편 좋아하는 것들만 보이던지요. 그래서 장바구니 가득 담아왔네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도 아 진짜 이렇게 아 참 그렇습니다. 두 분 이민자님 김영숙님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제가 항상 설레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의 소식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도 좋고요. 동네 방네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외롭고 심심하고 답답한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도 환영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남진의 너와 나, 3044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6684님께서요. 현미 언니,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저는 53세로 두 딸과 열심히 살고 있는 아줌마예요. 제가 하는 일이 홀서빙인데 손님이 많아 너무 힘들거든요. 흐흐. 매일 힘들다고 했더니 딸아이가 엄마 좋아하는 사람 보러 가 하고 공연 티켓을 끊어줬어요. 제가 성리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 잘 키웠지요? 아유, 효녀네요. 아, 6684님. 어머, 따님이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까지 다 알고 있고 보러 가라고 티켓도 끊어주고. 좋아요. 네. 성리 씨 좋아하는군요. 네. 직접 가서 공연을 보면 더 그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콘드로이 친 선물로 드릴게요. 9543님께서는요. 유산하고 몸조리 중인 며느리 먹이려고 소갈비찜과 장조림 만들었어요. 밤을 직접 까느라 손이 아팠지만 제 정성과 사랑을 담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 먹고 며느리 몸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트 뿅뿅뿅. 아이고, 며느님이 유산을 하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참. 네.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그럼 소갈비찜 뭐 장조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성이 다 가득 담긴 음식을 먹고 금방 회복할 거예요. 화이팅. 9543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0210님께서는요. 남편이 기름 넣을 돈도 없다고 해서 카드를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눈치를 좀 보더니 지금은 너무 카드를 편히 씁니다. 카드를 도로 뺏을까요? 안쓰럽다 생각할까요? 갈등 중이네요. 어느 정도인지 0210님. 네.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참. 근데 남편에게 카드를 주고 0210님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뭐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네. 0210님. 딱 결정권을 0210님이 주고 계시네요. 좋아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강윤호님. 이은하의 님마 중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이은하 씨 그 목소리 어렸을 때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너무 좋죠. 오늘 같이 들어요. 한 곡 더. 8492님. 숙자매 돌 같은 사람 정해 주셨는데 아, 이 노래도 좋아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양권님께서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러브레터를 듣고 있냐면은요. 우! 네,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아파트 단지 내 시니어 헬스 동호 회원들과 아침부터 땀 흘리며 근력 운동하면서 우! 러브레터,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선 제가 막둥이입니다. 제 나이가 70이거든요. 시니어 회원들이 그간 운동을 해서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 와우, 멋져요, 멋져요. 그럼 운동하시면서 지금 러브레터를 함께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저도 왠지 이렇게 기운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70이신데 막둥이이신 이양권 오라버님. 아, 좋아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동호회원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시면 훨씬 더, 예, 그, 마음가짐이, 또 이렇게 자극도 되고, 아, 저 친구는, 아니면은, 아, 저분은 나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다 열심히 하네. 막 이렇게 자극도 되고 그러잖아요. 아, 좋습니다. 9444님께서는요. 대전에 사는데 어제부터 고향 전남에서 이양기로 조기 품종 모내기 하는 중입니다. 벌써요. 그런데 보는 것보다 농사일이 힘들어요. 땀 흘리는 고령의 농민을 생각해서 우리 농산물 드실 때 감사한 마음 잊지 말자고요. 아니 모내기 하고 계신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대대적으로, 네, 다 차려입고, 장화 신으시고, 기계, 이양기요, 네. 하, 참,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네요. 근데, 참, 논에 이렇게 물 데어 있으면, 어른들이 그런 데잖아요. 지금, 방금도 사연이 있었는데, 아, 내 배가 다 부르다고, 네, 논에 물 데어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랬는데 아유 오늘 고생 많으시겠네요 구사사사님. 아 치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어르신들과 새참으로 함께 드세요. 9964님께서는요 안녕하시죠. 저는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지요. 나이가 좀 있는데 조무사 하려니 조금 버겁긴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9964님 지금 어쨌건 전문이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저는 얼마든지 또 일하다 보면 그게 또 익숙해지고 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는 적극 아주 응원해 드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간호조무사 일 너무 좋은 중요하고 그런 일이니까 부디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커피 한잔 드릴게요. 강형준님, 전재근님, 2222님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오정선의 마음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곡 엄청 많은 분들 청해 주신 노래인데 윤세원의 환상인데요. 김홍병님, 9007님,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차지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러브레터를 늘 애청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막내딸입니다. 그동안 언니들과 오빠들이 하나 둘 결혼을 했고요. 어느덧 이제 저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둥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집을 떠나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게 되면서 계속 혼자 자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은 겨우 16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을 앞둔 지금 유난히 더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혹시나 두 분이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엄마는 말씀하세요. 아휴, 좀 더 내가 품에 끼고 살아야 하는 건데 이대로 시집을 간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한 건 저랍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늦었던 막내딸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매일 아침 운동하시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요. 또 엄마도 집에서 항상 최현미님의 러브레터를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저도 9시가 되면 러브레터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이 듣고 계실 러브레터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더 자주 못 가서 미안해요.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두 분 모두 건강이 안 좋으셨던 적도

또 있어서 항상 걱정이 되는데요. 막내딸 생각해서라도 더더더 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결혼하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한테는 제일 작은 딸인 거 아시죠? 앞으로도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매일 소소한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주현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성애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서해남님께서 사연 들으시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딸이네요. 그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네. 아 참. 2126님께서는 찾아뵐 부모님이 계신 사연자분이 정말 부러워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하세요. 저도 매일 열일하며 러브레터 함께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셨고, 3735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네요. 부모님이 결혼식장에서 많이 우실 것 같네요. 결혼식장에서 저도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우는 것 숨기느냐고 혼났어요. 아이들이 눈물 터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따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거예요. 아, 3735님 자제분 결혼 식장에서 우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네, 참 그렇죠. 9382님께서는 우리 딸도 결혼 앞두고 있는데 비슷한 마음일까요? 우리는 결혼 앞두고 계속 툭탁거리는데 부럽네요. 아유, 참 차지우님. 네, 결혼 앞두고 막둥이 딸 시집 보내는 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이렇게 마음 쓰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부모님께서 라디오 들으시다가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딸 이렇게 착하게 잘 키웠구나. 마음도 따뜻해지실 것 같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막둥이 사위와 함께 부모님 자주 찾아뵈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주신 차지우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이동철님 께서 현미님 아내 생일이라서 오늘은 가게 쉬고 오 영동 원류봉 둘레길 중에서 소리 여울길 걷고 있어요. 러브레터 들으며 오랜만에 손 잡고 걸으니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흐. 점심은 올갱이 해장국 먹으려고요. 날씨도 좋고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지금 소리 여울길 걸으시면서 오늘 아내분 생일 축하 하루 보내고 계신데 저도 아내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행복한 시간 계속 보내세요. 안일호님,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청해 주셨고 손혜정님께서는 주병선의 들꽃 청해 주셨어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7376님께서요. 충남 태안인데요. 오, 새벽부터 남편과 포도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포도싹들이라서 요즘 정말 바빠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애플 수박도 심었어요. 잘 커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어요. 우리 부부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농사 짓는 분들은 늘 새벽에 일찍부터 네,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죠. 아, 포도싹들 이것도 정리해 줘야 되고요. 73676님 두 분 화이팅.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7733님께서는요. 굿모닝 현미님. 네, 굿모닝. 딸한테 택배 보내주려고 밭으로 가는 중입니다. 완두콩, 열무, 마늘종, 상추 등등 직접 농사 지은 것들을 수확해서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재미가 쏠쏠하고 좋아요. 오늘도 싱싱한 것들 수확해서 딸한테 보내줄 생각에 기쁩니다. 세련되지 않은 글이지만 러브레터의 찐팬입니다 하셨어요. 아니 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완두콩, 열무, 마늘종, 상추 등 그런데 이걸 택배로 포장해서 보내도 시들지 않고 시들기 전에 도착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푸성기들은 금방 무르고 막 이래서 택배로도 이걸 받네요. 7733님 네 아유 따님 얼마나 좋으실까. 저는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9197님께서요. 전 수원 금곡동의 통장입니다. 오, 통장님이요. 동네 청소하며 주현미님 러브레터 홍보하려고 크게 듣고 있어요. 금곡동 통장님들 모두 화이팅. 아, 금곡동의 통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나 봐요. 네, 그렇다면 저도 같이 화이팅. 홍보 감사합니다. 장착형 세탁기 자동 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통장님이면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 문초희의 시계추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방향 화랑대 진출램프 구간에 차량 화재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출로 일부가 통제된 가운데 뒤로는 구리 시계부터 하월곡 쪽으로 답답하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 천호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긴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현재 양화대교를 막 지난 지점 당산 철교 부근 2차로를 막고 차선을 긋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근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의 갈림목이라서 크게 혼잡한데요. 뒤로 행주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 쪽 수산시장 쪽 지나시는 데만 평소 배의 시간인 40분 잡으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조관우의 꽃밭에서 함께 들었는데요. 김옥주님, 안귀영님, 4104님 등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5722님께서는 구청에 취수과에 기간제로 취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동네에 하수시설물이 막히지 않도록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건데요. 특히 담배꽁초가 장난이 아니네요. 어제부터 일했는데 안 걷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집에 와서 뻗었어요. 어젠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시원하네요. 지금 블루투스로 3명이 듣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와우. 하수, 네, 이제 또 비가 오고 이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담배꽁초를 엄청 버리시는군요. 아니, 담배꽁초 그 하수 거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 중에 아직 금연 못하시고 담배 피우는 분 계시다면 네,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5722님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아유,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해서 좀 낫죠. 시원한 아이스커피 세 잔 보내드릴게요. 세 분이서 함께 듣고 계시다 그랬으니까 함께 드세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그리고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다양한 선물도 드리고 방송에 소개도 되니까요.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라디오 콩 어플을 까시고 네, 휴대폰에 콩으로 들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명수 시인의 비빔밥 한 그릇입니다.

콩나물이 뚝배기 속에 보이고 고사리도 뚝배기 속에 보이고 새빨간 고추장도 뚝배기 속에 보이고 살코기, 참기름, 깨소금도 뚝배기 속에 보이고 콩나물 맛이 그래서 분명히 담겨 있고 고사리 맛이 그래서 분명히 살아 있고 고추장 매운맛도 그래서 분명히 살아 있고 그런데 콩나물 맛만은 아니다. 고사리 맛만은 아니다. 고추장 맛만도 아니다. 이 맛은 저마다 합쳐져서 빚어내는 오래전 조상들이 다독거려 간직해온 언제나 한결같은 한 가지 맛이거늘. 네, 오늘 이 도시 한 허름한 식당에 들러 콩나물도 고사리도 새빨간 고추장도 다 함께 어우러진 비빔밥을 맛보면서 먼 훗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어우러질 아름다운 그 큰 힘을 아득히 꿈꿔본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김명수 시인의 비빔밥 한 그릇 함께 만났는데요.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남은 반찬들 넣어서 고추장 넣고 쓱싹쓱싹 비비기만 해도 네, 다양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서 감칠맛을 보장하는 음식이 바로 비빔밥인데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와 계산이 달라도 그래도 우리 모두 비빔밥처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비빔밥 맛있죠.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642님께서요. 칠갑산 천장호 출렁다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일이 힘들어도 짙은 녹음과 푸른 하늘과 천장호 물결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이곳에 러브레터에서 들려주는 음악이 있어 더 행복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8642님, 출렁다리, 그 천장호 출렁다리라면은 나중에 그 휴일이나 이럴 때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죠. 그럼 많이 분주할 텐데 지금 이 시간은 조금 좀 한가한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겠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흑염소 스틱 형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6006님께서요. 저는 전남 나주에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외근 순찰 시 주현미님의 방송을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근무하는데 힐링이 됩니다. 이런저런 신고로 다소 스트레스도 받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현미님의 방송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순찰하면서 정취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경찰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지금 치안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또 부탁드리면서 좋은 음악 또 우리 주위에 또 좋은 사연들 많이 나눌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응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또 경찰관 께서도 러브레터 함께 해주시는 거 그리고 또 듣고 계시다고 사연 보내주시는 게 전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587님 이태호의 미쓰고 정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8489님 조경수의 아니야 정해주셨고 오정미님 임희숙의 진정난 몰랐네 그리고 이선희님 장영수님 8528님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정해주셨습니다. 아하. 신청곡들 쭉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0150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씨. 저는 경북 영천시에서 소작으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와 고사리를 따서 말리며 주현미 씨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화물 트럭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완전 현미 씨 팬이라 매일 방송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놀래주려고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로 진행해 주셔서 즐겁게 듣고 힘내서 일합니다. 아흐.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고사리 이 말리는 사진 햇볕에. 그렇군요. 0150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거리 화물 트럭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지 남편분 화이팅이에요. 깜짝 놀라셨나요? 고사리 작업을 이렇게. 참 아까 우리 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고사리 참 좋죠. 맛있고요. 저는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요소수 교환권도 선물로 드릴게요. 요소수 교환권은 남편분에게 유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4725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긴 보성입니다. 이제 노지 감자 시작인데요. 가격이 너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농민들이 힘듭니다. 우리 감자 많이 드시라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에,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 네, 밭에서. 아니, 글쎄, 벌써 감자를 캐네요. 그죠? 4725님, 이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함께 감자 캐시는 분들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감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GI 지수니 뭐니 한다고 그래도 이게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 안에서 드시면 되고 또 이 감자가요 비타민C가 그렇게 많아요. 제철 지금 나오는 감자 아 맛있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죠. 저도 많이 먹겠습니다. 5891님께서는요. 네. 뭐, 아 이게 잠깐만요. 이걸 지워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네. 됐습니다. 5891님께서요. 매일매일을 오늘만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오던 저에게 지난 2월 유방암 진단은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기분을 주었답니다. 아, 지금은 수술 잘 끝내고 항암 치료도 4번 중 3번을 끝냈어요.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는 몸에게 스스로 짜증내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결혼하고 여태까지 일하면서 살아왔기에 이번 기회에 좀 쉬어간다고 생각 중입니다.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현미님과 매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지요. 이제 한 번 남은 항암 치료 잘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치고 몸 추스려서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입니다. 부산에서 양경신 올림. 아, 경신님, 경신씨. 아이고, 아니, 2월 달에 얼마나 놀라시고 속상하고 힘드셨어요. 에이, 잘 이겨내셨네요. 이제 마무리 작업들 뭐 한 번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남으셨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몸에 좋은 것도 찾아서 많이 드셔야 돼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1567님께서는요. 대구 사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 5월부터 농사 시작했어요. 5월부터요? 하던 가게가 안 돼서요. 시작하긴 했는데 첫 수확하고 경매 보내니 헐 소리가 납니다. 가격이 너무 싸서 울음이 나와요. 이제 시작이라 배우는 입장에서 농사 지으려고요. 물론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시작했으니 해봐야겠죠. 이젠 남 눈치 안 보고 돈 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농부님들 화이팅입니다. 아유 저는 왜 이렇게 또 의지가 제가 불끈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죠. 이제 농사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5월부터 이번 달부터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쨌거나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1567님 저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화이팅! 아자! 아자! 아,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뭐 경매에 이렇게 시장 내놓고 보면 그 값이 누구에 비해서 뭐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을 때 울음 나죠. 아, 네. 어쨌건 열심히 해보자고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2146님 임성훈의 시골길 청해 주셨어요. 오늘 유난히 농사 지으시는 우리 러블레터 가족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눈 감고 시골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권현만님께서는 화이트의 네모의 꿈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와인이 생산된 것은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산 와인이나 프랑스 포도를 수입해서 만든 와인을 마셨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와인 수입이 어려워지자 포항에 60만 평이 넘는 대규모 포도 농장을 만들어서 직접 포도주를 생산한 거죠. 이것은 당시 동양 최대의 규모 포도 농장이었는데요. 당시엔 포항 포도주가 프랑스 와인에 뒤지지 않는다는 신문 기사도 많았고요. 광복 이후에도 포도주가 활발하게 생산되면서 포항을 가리켜서 한국의 보르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포항 포도주는 오랜 기간 숙성된 와인과는 조금 달랐다고 해요. 알코올에 포도를 넣어서 짧은 기간에 만들어서 지금의 와인과 맛이 달랐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아서 포항 포도주는 1960년대 중반까지 서울 전차에 외부 광고를 붙일 정도로 유명했고요. 외국에 수출까지 해서 1965년에는 포도주 수출 기념 음반까지 나왔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은방울자매의 첫사랑에 취한 맛이라는 곡입니다. 포항 포도주는 1966년까지 많은 인기를 누리며 팔렸지만 방부제 과다 사용이 문제가 돼서 결국 문을 닫았고요. 그 시절 포도농장 자리에는 현재 군부대와 비행장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의 산지였던 포항에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시비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해마다 7월이면 청포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을 대표했던 포도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노래죠. 반야월 작사, 송운선 작곡, 은방울 자매의 첫사랑에 취한 맛.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서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0426님께서요. 저는 전남 무안군 남악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세탁소에 일하는 분들이 5명인데 다들 조용히 일만 해서 저만 이어폰에서 듣고 있어요. 매일 부드러운 현미 언니 목소리 들으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어폰 듣고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제가 귓속말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죠. 노래도 들려드린 노래도 더 잘 들리고요. 화이팅!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5월 19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임현정의 고마워요입니다.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 하루이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도 반가운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작업 구간인데요. 영동 2터널 부근 1, 2차로 작업 정체가 꾸준하고요. 수도권 진입해선 기흥 부근 1, 2차로가 모두 버스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부근 정체 극심합니다. 이후로는 수원과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더디고 반대 부산 방향 남사 일대 4km 구간 작업 정체도 꾸준한 편입니다. 서울시내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 한강대교 부근으로 4차로를 막고 차선을 긋고 있는데요. 여의 하류부터도 영향을 받고요. 반대 공항 쪽 성수대교 부근 5차로와 한강대교 조금 못 간 노량대교 위 1차로 각각 추돌사고로 차단돼 정체가 시작되는 잠실대교부터도 내내 더딥니다. 끝으로 이곳 여의도에서 용산 쪽 이동하신다면 원효대교 북단 쪽 2차로 작업구간도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9929님이 주셨습니다. 제주도입니다. 블루베리 농장에서 수확 중이에요. 0672님 충북 영동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솎고 있어요. 황성재님 양봉하며 들어요. 너무 더운데 웃겨주세요. 자, 요즘 저 전국의 과수원 논밭 텃밭에서 웃음으로 더위를 날려달라는 사연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자, 저의 유머 재치 해학 퍼니 스토리로 땀이 식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웃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김에 쉬어갈 수 있게 제가 좀 주저앉게 해드린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예,

0: 자,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이제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 하우스나 예,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은 그래도 좀 얼음이나 또 시원한 물들을 예, 아이스박스나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예, 건강 잃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고 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는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퀴즈 풀고 재미있는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면 되고요. 만번째, 이만번째, 삼만번째 딱딱딱 끊어가지고 홍삼 세트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행운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시합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태진 김태진 씨 모실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0: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많이 본다.

0: 아는 건 불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 쇼.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어떤 사과를 하신다고요? 아니,
0: 목소리가 좀 갈라져가지고. 예.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1: 아, 얼마나 스케줄이 많으시면.
0: 예, 동반. 아니.
1: 목 관리가
0: 아니,
1: 힘드실 정도로.
0: 아니, 이게 라디오 하기 전에 목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예. 오늘 좀 푸는 게 좀 어설펐나 봐요. 예. 예. 윤정호 네. 님이 주셨는데. 네. 저는 김태진 씨랑 전민기 씨가 헷갈려요. 두 분 다 훈훈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요? 라고 하셨는데.
1: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0: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 박명수 씨는 심지어 네. 저한테 야 민기야 수고했다 이러고 전민기 씨한테 예. 야 태진아 또 보자 예, 예. 그러실 정도로 예. 저희가 뭐 나이도 동갑이고 예. 안경도 끼고 있고
0: 그렇죠. 예,
1: 목소리도 뭐 비슷하다고 말씀도
0: 다,
1: 하시고
0: 두 분 다 잘생기고
1: 예. 아 그런가요?
0: 예. 충분히 그 제가 두 분을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예. 예. 머리숱이 동안이고 많고 예, 예. 그렇대요.
0: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네. 예. 좀 더 좀 민기 씨보다 좀 더 앞장서는 입장에서 한번 좀 앞으로 예,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박명수 씨가 보기에는 네. 보시기에는 누가 앞장
0: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비슷해요.
0: 예, 비슷해요. 예, 예. 아 왜냐면 전민기 씨 전민기 씨 와이프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1: 아유 뭐 맹활약 예, 중이시죠.
0: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빨리 저 태진 씨도 네. 와이프를 저 재수 씨를 빨리
1: 방송에 진출시킬까요?
0: 대주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 네.
0: 자 모발 퀴즈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시간입니까?
2: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모발 퀴즈쇼 바람잡이 N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다양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마다 치킨 문화 상품권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등등 통 큰 선물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콩으로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0: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고품격 음악 토크쇼 박명수의 휘낭시의 코너에는요 무려 1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씨야 김현지 이보람 남규리 씨가 출연을 해서 기가 막힌 라이브를 들려줬죠. 신곡 스테이가 많은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자, 시아의 여러 히트곡 중에서도 유독 박명수 씨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박명수 씨의 최애곡 뭐죠?
0: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
2: 박명수 씨 덕분에 역주행까지 기대되는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1번
0: 연안부두,
2: 2번
0: 카트만두,
2: 3번
0: 구두,
2: 4번
0: 취두부.
2: 연안부두, 카트만두, 구두,
0: 취두부.
2: 취두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추첨 통해 10분께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저희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바람잡이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시아의 노래 중 박명수 씨의 최애곡을 맞히는 문제였죠. 정답은 3번 구두였고요. 예.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0: 자, 다음 순서 가보겠습니다.
1: 네, 음악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0: 예.
1: 라디오쇼의 함석가위 김세스라 PD가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아주 얄궂게 잘라서 들려줍니다. 저랑 박명수 씨도 오늘 정답 모르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정확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0: 자, 정답자 10분 뽑아가지고요. 간장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좋다. 아, 그냥 맞히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 출제자 김세스라 PD의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의 힌트는요. 너무 설레서 이러기도 하고요. 너무 화나서 이러기도 해요.
0: 아, 이게 뭐죠?
1: 그러니까 너무 설렐 때도 이런 현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 너무 화날 때도 이렇게 된다.
0: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1: 고혈압.
0: 고혈압.
1: 아니면 뭐

0: 당뇨는 아니고
1: 발만 동동 아니면 뭐 아... 안절부절
0: 이러지도 못 설레서도 이러기도 하고 너무 화나서 이러기도 하고
1: 총 맞은 것처럼 막 뭔가
0: 저 최단 뭐 드셨어요?
1: 예?
0: 뭐 드셨어요?
1: 그러니까. 아니 왜요?
0: 총 맞은 것처럼 이러기도 하고 총 맞은 것처럼 그러셔가지고 아. 뭐 몰래 뭐 드신 줄 알았어요. 아니, 아, 그건 아니고 망설임 아, 아. 안절부절
1: 그런 느낌이죠.
0: 안절부절 하는 동안 뭐가
1: 안절부절
0: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 이러지도 못
0: 제자리
1: 어?
0: 걸음
1: 어 제자리 걸음 김종국 씨
0: 제자리 걸음 맞네. 그잖아 설레도 안절부절 화나도 이 제자리
1: 맞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 와 일단 그쪽으로 물어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맞춘 겁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듣습니다. 아니네. 아,
1: 너무 아닌데
0: 제자리 걸음 아니네.
1: 아, 너무 아닌데 예, 예. 여성 보컬 목소리 같은데요.
0: 예예예 예,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아이고 어렵다.
0: 히가 뭐예요 히? 히미야가 베이
1: 다비치의 어 파리파리
0: 파리파리 파리파리
1: 막 빨리빨리 막 어떻게
0: 그러네?
1: 어?
0: 그렇잖아.
1: 어?
0: 설레니까 빨리 가서 고백하고
1: 그러니까
0: 싶고
1: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0: 어 너무 화나니까 빨리 가서 빨리빨리 하고 싶고
1: 빨리빨리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히하고 음이 떨어지는데 히미 희가 아니고 희가 아니잖아 그게 김미어코 아. 이거죠?
1: 예. 아, 아 이거는 이거. 너무 어렵다.
0: 아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 되잖아 제자리 걸음.
1: 그렇죠 힌트대로
0: 뭔가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
1: 자 힌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너무 설레서 이러기도 하고 너무 화나서 이러기도 해요. 뭘까?
0: 웃는 거 아니야 웃는 거?
1: 막 아 허탈한 헛웃음.
0: 어 기대.
1: 너무 설레면
0: 무표정.
1: 막
0: 아, 히
1: 콩닥콩닥 화나면
0: 안 되겠는데 두 번째 힌트 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주세요. 뭐야 이게
1: 물 속에서 뭐
0: 예 내가 제일 잘 나가
1: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만요 2단계
0: 예 아니 아동케 이거 아니야 아동케 아동케 그... 나는 괜찮아
1: 어
0: 나는 괜찮아
1: 어 21
0: 아동케 에에에에에 맞잖아
1: 약간 그런 그런 사운드인데
0: 그지 왜 설레도 나는 괜찮아 화나도 나는 괜찮아 아동케 에에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게 아동케 맞잖아 아동케 아동케 에에에 I don't care. 여러분 아시겠어요? 야. 저는 2NE1의 I don't care로 가겠습니다. I don't care. 예, 예.
1: 저희가 힌트가 총 3단계잖아요.
0: 아, 미치겠네.
1: 오늘 3단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0: 아.
1: 혹시 점오 힌트 있습니까? 2.5 단계.
0: 그래, 점오. 이제 마지막 힌트 주시네요.
1: 예, 한 번만 더.
0: 점오 힌트요?
1: 어? 어?
0: 아. 어? 아나나나. 어? 아나나나. 뭐지 이게? 아나나나.
1: 오마이걸?
0: 아니야. 엑시드 EXID 아나나나
1: 아그
0: 노래 뭐더라? 위 아래 위아 이거 말고 아나나
1: EXID의
0: 아나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
1: 위아래 아니에요?
0: 아, 위아래 아니야 나나나나 이게 있어 위 아래
1: 아, 제목이
0: 위 아래 아닌데
1: 위아래 아니에요?
0: 위 아래 위 아래 너무 설레서
1: 너무 설레서 막 몸을 위아래 어쩔 줄 몰라하는 거 아니야?
0: 혈압이
1: 내 기분이
0: 알았어
1: 내 심장이
0: 예, 예, 예. 그러면 좋아요 그럼 자 마지막 3단계 네. 3단계 주세요

0: 아니네요.
1: 이거
0: 보기 좋게 아니네요.
1: EX양지 아닌가?
0: 아니에요.
1: 아, 어, 위 아래 이거 맞는 것 같아.
0: 아, EXID는 맞는데
1: 모르겠는데
0: 제목이
1: 그래요. 일단 그러면 일단 여러분 예. 이 노래 들을게요.
0: 그렇습니다.
1: 예, 듣고 나서 얘기하죠.

0: 맞네.
1: 가수는 맞힌 거예요.
0: 그 나도 그, 응나나나 이게 위 예. 아래 위 이게 아니야. 맞아요. 나도 알았어.
1: 예. 아. EXID의 예. 덜덜덜.
0: 그러니까요.
1: 정답은 덜덜덜이었습니다. 예, 예, 예. 박명수 씨께서 아까 좀 전에 예. 어, 엑시드 엑시드라고 하셔서 어. 아,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0: 정말 추잡스럽네요.
1: 마음이 제가, 급하셨으면
0: 제가 EXID랑 친하거든요.
1: 그쵸, 그쵸. 아,
0: 얼마나 급하면 제가 엑시드
1: 모를 리가 없죠.
0: 엑시드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1: 오해하지 마시고
0: 이해해 예, 주시고 EXID 우리 멤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네. 급해서 그랬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야 또 재밌잖아요. 예,
1: 진짜로 예. 설레면 예. 막 덜덜덜.
0: 맞아.
1: 막 화도 나, 화가 나면 또 덜덜덜.
0: 아유, 너무 그렇죠? 웃기다. 너무 예. 웃겨 지금. 아 너무 웃겼어요. 예. 예. 엑시드. 엑시드.
1: 예, 아 거의 예. 맞췄는데.
0: 아유 너무 네. 재밌습니다. 예, 좀 정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저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간장 세트입니다.
0: 선물 드릴 거예요. 자, 투어스의 노래죠. 널 따라가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또 여러분 퀴즈 풀어보죠.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다음 전화 여보세요?
13: 정답. 핑크 노노노
12: 한번 no, no. 불러보세요. 시작.
13: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12: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4: 10번
12: 피자 쿠폰 방금요.
13: 그렇죠.
12: 죄송한데 조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3: 17번
12: 홍삼 세트
14: 홍삼
13: 아이고 좋네요.
12: 하지 말라니까 그거.
13: 아 죄송합니다. 64번
15: 오
12: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가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6: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2: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 XD의 노래 듣고 왔고요.
15: 엑시드
12: 네, 아,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거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 모발모발 퀴즈쇼 이거 저 태진씨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 아, 진짜 예. 2부는 정말 여러분들께 선물 퍼드리는 시간입니다. 3단계 예. 전화연결 고스톱 퀴즈고요.
12: 예.
15: 1단계는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어요. OX 퀴즈. 2단계는 무려 문화 상품권 10만원이 걸려있어요. 객관식 퀴즈. 마지막 3단계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간식 퀴즈고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고 스톱 결정하시면 되는데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고 오토 굿바이 인사 한마디 없이 전화가 뚜뚜뚜 끊긴다는

0: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참가자 모시고 문제를 또 풀어보죠.
0: 아, 5892님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총 맞은 것처럼의 백지영이에요. 예. 명수 오빠 저 기억하시죠? 아유, 당연히. 아,
1: 예. 백지영 씨는 뭐 너무너무 친하고 아, 30년 가까이 같이 방송을 했죠. 백지영 씨.
2: 명수 선배 오랜만이에요. 지영이에요.
1: 저 이지영 씨 아니에요?
2: 이제

0: 아니, 노래를 들어보니까 백정 씨가 아니네요.
1: 그러게, 백정 씨 참 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진짜 아닌 게, 노래 안 했으면 믿으려고 그랬는데, 노래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뭐 백정이라니까. 네. 저도 뭐로 하겠어요.
2: 어떻게
0: 예,
2: 백지영 씨 예. 아닌 네,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백지영 씨 근황 한번 알려주세요.
3: 아, 네. 지난주 신지 씨 결혼식에 못 오셨잖아요, 선배.
0: 네, 네. 외국에 있었거든요.
3: 네. 네. 그래가지고 방송 잘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무슨 예. 얘기 하신 거예요? 네.
1: 거의 한 달여 전 같은데.
0: 예, 이현. 예, 예. 아니, 방송을 잘 봤다니 무슨 말. 예, 예. 제가 찍은 건 아직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 뭔가를 준비하셨는데 서로가 좀 맞지는 않았지만. 백지영 씨의 노래는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제 문제를 네. 풀어볼 텐데.
1: 좋습니다.
3: 네.
0: 아, 1단계가 치킨 상품권이고요. 2단계가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3단계가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에요.
1: 다 합치면 35만 네. 원 정도 되죠.
0: 네, 본인의 예. 의지로 하시면 되고요. 네. 자, 1단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자, 1단계 OX 퀴즈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장염 환자들이 일주일 새 3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인 잘 익혀 먹기 그리고 손 씻기 잊지 마시고요. 문제입니다. 주로 상한 달걀이나 덜 익힌 닭고기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발열과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 식중독균은 비브리오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3: 5.
0: 5, 그렇죠.
1: 아하. 아이고,
0: 참나 이게
1: 어려웠나요?
0: 좀 당황스럽네요.
1: 네, 아, 너무. 이게 너무 세게 말씀하셨어. 오!
0: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정답을 알려드리죠.
1: 네, 이거는 예. 그 비브리오균이 아니라 대표적인 식중독균이 살모넬라균이고요. 비브리오균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비브리오균은 주로 이제 어패류나 해산물을 통해 발견되는 식중독균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달걀이나 닭고기 쪽은 살모넬라, 그다음에 해산물 쪽은 비브리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 아쉽다.
0: 자, 애청자께 문제 하나 내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1: 다음 분을 기다릴 동안 여러분께 선물 드릴게요. 10분 추첨해서 피로 회복 발 패치를 보내드릴 겁니다.
0: 네.
1: 자, 문제입니다. BTS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어요. 201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 하프타임쇼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이 96년 역사의 월드컵에서 하프타임쇼가 펼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BTS 샤키라와 함께 하프타임쇼를 꾸며줄 또 한 명의 가수가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팝의 여왕이고요. Like a Virgin, 보그 등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음악, 패션, 퍼포먼스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마돈나, 2번 비욘세, 3번 리한나, 4번
0: 마라도나.
1: 마돈나, 월드컵이니까 예. 마돈나, 비욘세, 리한나, 마라도나.
0: 마라도나.
1: 문자번호 샵8910 장문백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인 거 아시죠? 10분 추첨 피로회복 발패치입니다.
0: 이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메테리얼 걸.

0: 자, 정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BTS 그리고 샤키라 그리고 이 가수가 오르죠. 바로 1번 마돈나가 정답이고요.
0: 예.
1: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모실 분은요.
1: 1759님.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1: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치킨 먹고 싶어서 퀴즈 신청합니다.
2: 치킨 먹고 싶어서 이건 전화한 거예요.
1: 한석규 씨.
0: 예, 예, 제가 이건 한 건데 밖에서 많이 안 놀라네요.
1: 네. 예. 정성우 씨 같은데요.
0: 예, 너무 지금... 안 똑같아가지고. 치킨 먹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안 비슷하네. 자, 한석규 씨.
3: 명수 씨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1: 이분 뭐 전래동화 해설자인데 아니에요?
0: 예. 저 죄송한데 저보다 더 하시잖아요.
3: 명수 씨 제가 더 잘하죠.
2: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어떻게 제가 또 똑같은데 안 똑같다 그러세요?
3: 예. 아닙니다. 제가 한석규입니다.
2: 무슨 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한석규예요.
0: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뭐 둘 다 좀 이상한데요. 예, 네. 예. 자, 최근에 하신 작품이 뭐죠?
1: 네, 네.
3: 제가 최근에 여러 작품을 했죠.
1: 아,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0: 가장 최근에.
3: 최근에 제가 넘버 3 했었죠.
2: 넘버 3가 아니고 시리잖아요, 시리.
3: 아, 맞다. 그걸 아니, 제가 시리 했었죠.
1: 예. 30여 년 정도 전 아니에요?
0: 넘버 3.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재미 예. 재밌었고요.
1: 네.
0: 자, 한석규 씨가 맞든 안 맞든 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 청자들이 전화 주셔서 재밌게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문제 잘 풀어주시고요. 치킨 상품권 먼저 시작합니다. 잘 풀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자, 1단계 퀴즈 OX 퀴즈입니다. 5월 19일 오늘은요, 이 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명 의욕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발명의 날입니다. 이날은요, 이 세종 23년에 세계 최초로 이것을 발명하고 반포한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죠.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시계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1: 정답.
0: 2.
1: 5.
0: 5. 그렇죠.
2: 오. 아, 오늘 성적이 너무 안 좋네요.
0: 정답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2: 이거
0: 어떻게 저기 해시계가 되겠어요? 아니죠.
2: 예, 마지막 인사 없이 그냥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 해시계가 아니라 그 추구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2: 강우량, 강수량 쟤는 예, 예. 추구기가 정답이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정답 두 분 다 날아가셨는데요.
2: 아쉽네요.
0: 그냥 쉽게 날아가셨네요.
2: 네.
0: 자, 세 번째 분까지 날아가시면 저희가 지금 노래로 때워야 되는데요. 하루에 세 번만 이렇게 연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 세 번째 분 어떤 분이에요?
3: 안녕하세요, 최용만입니다. 명수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최용만 씨.
0: 예, 최용만 씨 얼마나 비슷할지. 자, 최용만 씨.
4: 최용만입니다.
2: 아, 예, 예. 아, 요즘 방송 많이 하시던데요?
4: 네, 요즘 조사 좀 많이 바빠요.
0: 소영준 선생님, 아, 이제 제가 많이 바빠요. 바쁘라, 바빠. 소영준, 제대로 해주세요. 최용만으로 가실 거예요? 소영준 선생님으로 가실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4: 최용만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 최용만 씨는 키가 몇이죠?
4: 2m 99에요. 뭐,
0: 죄송합니다.
2: 아니, 알아는 늦게 해주세요.
0: 죄송합니다. 치과 치료 받으세요. 아니 제대로 해줘. 예. 키가 몇이라고요?
4: 2m 17이요.
0: 알겠습니다. 아, 좀 이제 사랑니 빼셨나 봐요. 예. 예. 최용만 씨가 사랑니 빼가지고
2: 아니, 오늘 발음들이 뭐 남바쓰리 아, 예, 이메다
0: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뭐 치과 치료를 받든 안 받든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2: 네.
0: 예, 좋습니다. 잘 때우시기 예. 바라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치킨 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2: 요즘엔요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뭐 계산까지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갑을 열고 현금을 내고 잔돈까지 야무지게 받곤 했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잔돈을 순 우리말로 하면 우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1.
2: 말씀하세요.
5: 1번 맞다.
2: 갑자기
0: 저 죄송한데
2: 아 OX인데 갑자기.
0: 1번 맞다는 1번 한 적도 없고요. 이거 경경맨 그리고 3초 안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다 해서 최용만이 풀렸어요.
2: 그러니까
0: 1번 맞다 이렇게 저 최용만 씨
4: 예
0: 3초 시간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2번만 봐주는 거예요.
4: 예, 예.
0: 정답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3 2, 1 했는데 안 하면 바로 땡입니다. 아시겠죠?
2: 네, 약간 옐로 카드 예. 드릴게요.
0: 좋습니다. 자, 1단계는 다행히 우수리가 맞죠? 우수리가.
2: 우수리가 맞아요. 예, 예, 우수리 예. 떼고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0: 좋습니다. 네. 자, 2단계 문화상품권 10만 원권입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4: 가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예, 가겠습니다. 가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문제 자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상식 관련 객관식 퀴즈입니다. 어떤 기업이 외부 요인, 즉 뭐 요즘 같은 유가 급등이나 금리 인상으로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는 됐는데 시행은 되지 않았고요. 올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럽연합, 즉 EU에서는 에너지 기업에 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0: 잘 들어보세요. 3초예요.
2: 1번 복권세, 2번 횡재세, 3번 누진세.
0: 3초의 시간입니다. 3, 2, 1.
4: 3번.
2: 3번 누진세? 아니죠.
0: 지금 최용만 씨 다들 아쉽게 좀 이렇게 다 날아가셨네요. 예.
2: 이거 정답은 그 횡재세가 정답이에요.
0: 예, 예. 누진세는 전기세,
2: 누진세고요. 예. 예, 해당되죠.
0: 아, 좀 집중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최용만 그 목소리에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2: 예.
0: 집중을 많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 횡재세였고요.
0: 예. 예, 아무쪼록 지금 국제 정세가 좀 빨리 좀 안정화돼서. 많은 분들이 좀 물가 부담에서 좀 덜하게 좀 살 수 있게 됐으면
2: 맞습니다.
0: 좋겠습니다.
2: 편하게 예. 살고 싶습니다.
0: 예, 예.
2: 네.
0: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 청취자 퀴즈 하나만 더 드릴까요?
0: 좋아요. 한 잔만 네.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한 잔만 더 내요?
0: 아니, 아. 커피 한 잔씩 드린다고요.
2: 아, 커피 열 잔.
0: 넌 나 흠만 잡니?
2: 아니, 흠만 보였어.
0: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 하나 더 내주세요.
2: 좋습니다.
0: 예, 예.
2: 커피 열 잔 쏠게요.
0: 좋아요.
2: 문제 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6일이었죠. 이것의 설립자 테드 터너가 8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테드 터너는 1980년 6월 1일 이것을 창립한 인물이고요. 미디어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24시간

0: 시간 뉴스 채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 자, 태진 씨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네. 자, 태진 씨 보내면서 노래 한 곡 듣죠. 갓세븐 진영의 노래입니다. Ever Love.

0: love.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라디오쇼에서 천만 공약으로 저의 뮤직비디오를 찍어주겠다 약속하신 분이죠. 5월 21일 개봉하는 연상우 감독의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립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주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요, CNN입니다. CNN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문제는 잘 못 풀었지만 그래도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베이비 몬스터의 노래예요. I like it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KBS 연준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을 앞두고 도로 지나시긴 한결 수월해졌지만요. 작업과 사고가 꾸준합니다.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먼저 남북권 사고 구간 호남선 순천 쪽인데요. 주암 진출로를 앞두고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나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더 올라와선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 영동 2터널 부근 작업 정체가 오늘 오전부터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널 안 1, 2차로가 모두 차단돼 금곡정류장 이전부터 2km 구간 서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후 수도권으로는 남사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차가 많고요.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 휴게소 부근으로도 화물차 사고 여파 크게 봤습니다. 이후로는 강원권인 새마을 2, 3차로 도로 보수 작업 때문에 1대 2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서잖아요. 어려서는 옷도 입혀주고 숙제 방향도 잡아주고 감정도 달래주고요. 그래서 제설차 부모라는 말도 있죠. 아이 앞에 있는 눈을 미리 다 치워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요?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당장 결론이 안 나는 시간들이 있죠. 답을 쫓을수록 꼬이는 일이 있고 오히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버려 뒀을 때 또 자리를 찾아가는 일도 있고요. 어쩌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해결되지 않은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죠. 무신경한 마음과 좋은 음악이죠.

오늘 첫 곡은 미국의 형제 듀엣입니다. The Bellamy Brothers가 노래한 Let Your Love Flow라는 노래였어요. 사랑은 흘러갈수록 커지는 거야. 햇살처럼 따뜻하게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자유롭게 웃으면서 살자라는 그런 노래죠. 오늘 신혜원 작가의 오프닝 멘트가 인생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맥을 같이 하는 노래였죠. Let Your Love Flow였습니다. 문명숙 씨가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군요.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고 박상훈 씨도 오늘 여는 곡을 별점으로 매긴다면 다섯 개도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오, 좋으셨군요. 정의권 씨는 이 음악 들으면서 걷고 계시죠. 이런 음악 들으면서 걷기가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그죠? 아,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죠? 홍정화 씨가 반가 반가 오늘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백설기 같아요 하셔. 홍정화 씨 배고프시군요. 이경희 씨가 필라테스 끝내고 백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디와 휴식의 즐거움을 느껴보아요. 아,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분인가요? 배우는 분인가요? 가르치실 것 같은데요, 왠지. 손은희 씨는 백디 오라보니 하트 5종 받고 하트 10종 보냅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싹 비우고 좀 비우기 어렵다면 그 속에 쌓인 화나 뭐 불만, 짜증 이런 게 좀 싹 거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좋은 음악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바꿔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DJ 천이한테 시간을 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모두 받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죠.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 중에서 오 저거 봐라 했던 일 혹은 너 왜 그랬니 하면서 가슴을 쳤던 일 다 좋아요. 흑역사도 내가 공개하면 웃음이 되잖아요.

0: 사연 보내주세요. 셀프 디스도 좋습니다. 자,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참여하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백설기 같은 제 모습 와서 보세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홍영미 씨가 위켄드인가? 맞습니다. 네. 개성 있는 목소리죠. 캐나다의 세계적인 가수 The Weeknd의 노래 In Your Eyes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어. 너의 눈이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 네, 그런 얘기죠. The Weeknd가 올 가을에 내한 공연을 한답니다. 더위가 이제 올여름 더위 만만치 않겠죠. 다 가시고 난 다음에 가을에 온대요. 그전 노래는 미국의 디스코 밴드죠. 쉬크가 노래한 르 프릭이었습니다. 쉬게 르 프릭. 다 같이 춤추자. 오늘 밤 우리를 위한 시간이야. 걱정을 잊고 신나게 놀자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놀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러면 또 지겨울 거예요. 그죠? 그것도 또 스트레스일 겁니다. 부울산 고속도로입니다. 백디 방송 들으면서 장미 보러 가고 있어요. 김정화 씨. 오, 부산하고 울산 연결하는 도로죠. 고속도로 부울산.

부산고속도로. 장미축제를 하는 모양이군요. 어디선가. 네, 좋은 데 가고 계시네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잘 나온 거 저희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김정환 씨 울산 계시네요. 지금 울산 29도입니다. 더위 먹지 마요 하셨어요. 네, 정환 씨 감사합니다. 우리 539님 김홍관 씨죠. 점심 먹고 사무실 옥상에 올라와서 부산항과 영도 풍경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부산 날씨 하늘 쨍쨍하고 바다도 푸른데 너무 더워요. 후딱 아아 하나 사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네요. 이야, 세계적인 데가 직장이시네요. 풍경, 바다 풍경 너무 멋집니다. 하늘과 함께 멀리 산도 보이고 항구 너무 좋습니다. 눈 오강했네요. 감사합니다. 김미숙 씨가 꾸물꾸물한 날씨가 습도가 좀 있네요. 그러고 보니 내일 비 소식이 있네요. 시원한 빗줄기가 기다려집니다. 백천님과 2시간 함께하면 더위도 사라져요. 오늘도 2시간 붙어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김미숙 씨 감사합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7077님은 지금 신혼여행이 가신다고요? 신혼여행 못 간 신혼부부 속초로 3박 여행 가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꾸기 씨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백뮤직 들으며 저희 부부도 지루함 달래볼게요 하셨습니다. 네, 꽁냥꽁냥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이 드시라고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영숙 씨군요. 저희 집 차 썬팅을 했어요. 근데 딸이 그 썬팅하는 집에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리뷰 안 좋다고. 근데 딸 말 안 듣고 그냥 했는데 잘못됐어요. 딸 말 안 듣고 한 거라 딸한테 말도 못하고 다시 맡겼죠. 앞으로는 딸 말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리뷰들을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먹을수록 그 젊은 자식들 이야기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많이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전설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예요. 디온 워윅이 노래하는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다시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깊이 사랑한 건 처음이었어 라는 노래. 그리고 역시 미국 가수 조 에스포시토가 노래하는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우린 사랑했고 상처도 많았지. 하지만 다시 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노래예요. 디언 워릭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조 에스포시토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2630님, 얼마 전에 남편한테 정육점 가서 고기 좀 사오라고 했더니 자는 아기를 깨워서 데려가야 한다며 서두르더라고요. 아니, 곤히 자는 아기를 왜 깨워? 혼자 가기 싫어서 그래? 했더니 남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나 혼자 가면 고기만 주는데 아기 데리고 가면 사장님이 예쁘다고 떡갈비를 서비스로 준단 말이야. 무조건 같이 가야 돼. 덕분에 진짜로 떡갈비를 득템하긴 했어요. 정육점 갈 때면 꼭 아기를 데려가는 남편 때문에 어이없어서 웃어요. 근데 자는 아이를 깨워서까지? 다음부터는 아이가 자고 있으면 아이 사진을 들고 가는 걸로 하세요. 7299님, 어제 여럿이서 차량 두 대로 드라이브 가는데요. 뒷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좀 전에 망국기 있는 쪽 지나왔는데 봤어? 그런 거 없었거든요. 망국기? 웬 망국기 못 봤는데? 했더니 에이 아쉽다 잘 봤어야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망국기가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을 달아둔 거였어요. 노안과 대충 보는 습관의 합작품이었죠.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뭐 망국이 평안하라고 다는 등이니까 망국 이것도 아닌데 아님 말고. 9543님 친정에 5살 조카가 놀러왔어요. 근데 현관에 들어서던 조카가 걸음을 딱 멈춥니다. 마침 현관에 남편의 낡은 운동화가 놓여있었거든요. 그걸 유심히 보더니 아이가 하는 말, 이 신발은 왜 이렇게 늙었어요? 남편의 애착 운동화인데 이제 은퇴해야 하는 걸까요? 우프입니다. 신발도 늙고 인간도 늙고 딱 그런 거죠. 9110님, 온라인 쇼핑하다가 성격 파탄 날 것 같아요. 적당한 가격이구나 싶어서 구매하려고 클릭하면 플러스 12,000원 뭐 이렇게 더 붙고요. 20% 할인 쿠폰이 있길래 다운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30만원 이상 결제시 사용 가능 이렇게 뜹니다. 이거 뭔가요? 소비자가 얼마만에 폭발하며 화내는지 실험하는 몰래카메라인 줄. 어이없어서 웃어요. 이거 야 이거 꾀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안 하면 더 대박 날 텐데.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같이 듣는 음악은 미국의 보이밴드예요. 엔싱크가 노래한 I want you back. 네가 떠난 뒤에야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 제발 다시 돌아와줘 라는 그런 내용이죠. 김정희 씨, 맞아요. 저도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뚜껑이 수없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끼잖아요. 그죠? 그런 게. 대충 하면 미끼 같은 거 없이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가. 아무튼 그러네요. 정경화 씨,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구입하게 하려는 마케팅이 낚이지 마시고 건전한 쇼핑하자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윤다겸 씨,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귀도 마음도 즐겁네요. 시차가 있는 곳에 계시나요? 아침이라 그런 거 보니까. 어디 계시나요? 237님, 백천오라버니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점심도 항상 시그널 놓칠까 봐 듣고 먹어요. 아우, 이혜숙 씨, 왜요? 그냥 틀어놓으시고 어떨 때는 가까이에서 많이 들으시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시고 그러면 고맙죠. 김병수 씨, 백디 형님, 아내가 점심 때 먹으라고 탑처럼 쌓아올린 김밥이 너무 무서워서 라면 끓였어요. 아내는 손이 커도 너무 큽니다. 이게 몇 줄이야? 김밥 한 줄만 있으면 되는데. 그 주위에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밥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밥하고 라면은, 아, 이거 국룰이죠. 그죠? 네, 맛있게 드세요. 이은서 씨가 병원에서 잘 듣고 있어요. 아버지랑 딸 하셨네요. 두 분이 어디 아프셔서 입원하신 건 아니겠죠? 한 분은 이제 좀 병간호하시고 그런 거죠? 네. 문맥상으로 봐서는 이 가늠이 안 되네요. 아무튼 아프지 마세요. 박경숙 씨는 김해에 계시는군요.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내렸어요. 여기는 김해 29도. 해반천 걷기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치킨 사가시려고 그러는군요. 8233님. 오늘 월급날이에요. 엄마 좋아하시는 치킨 사가려고요. 엄마가 파김치를 담그셨는데 치킨과 파김치의 조합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엄마 딱 기다려요. 얼른 갈게요 하셨습니다. 파김치 저도 좋아합니다. 김용신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안드레아 보치

젤리의 My Più Così Lontano라는 노래예요. 이탈리아의 테너가 아주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우리 다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말자. 그리움 속에 혼자 남기는 싫어. 너는 내 전부야 라는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My Più Così Lontano.

오늘도 어김없이 출첵합니다. 점심 먹고 근처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죠. 김용신 씨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 마이 피우 고시 론타노 신청해서 들었고요. 이어서 두 곡 더 들은 거예요. 윤성녀 씨가 에어서플라이의 Here I Am을 청하셨어요. 뿌염하러 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새치 가려야죠. 항상 좋은 팝송 감사합니다. 취향 저격이에요. 네, 좋아해 주셔서 고맙네요. 에어서플라이 호주 밴드죠. Here I am. 여기 있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없이는 아무 의미 없어. 항상 네 곁에 있고 싶어. 그런 노래인데요. 이 에어서플라이의 노래 그 러셀 히치콕이라는 남자가 노래하는데 여성 목소리예요. 그죠? 진짜 가성에 가까운 고음을 하기 때문에 처음 저 예전에 들었을 때 여잔가?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0995님이 로즈 가든 딱 이렇게만 보내셨어요. 저희가 잘 알아들어요.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 듣고 왔어요. 린 앤더슨은 뭐 미국의 유명한 컨츄리의 전설입니다. 장미만 있는 세상은 없어. 가시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장미 정원에도 비와 바람은 있는 거야 라는 아주 현실적인 가사죠.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이미화 씨, 아파트 뒷산에서 운동하고 와서 씻고 앉아서 백뮤 들으면서 맥주 한 캔 합니다. 오, 시원하시겠네요. 아, 이럴 때 좋죠, 그죠? 이동훈 씨, 냉장고 정리하며 백뮤직 틀었는데 익숙한 목소리의 노래가 나와서 엔싱크인가 했는데 맞더라고요. 팝을 아직 많이 모르지만 목소리만 듣고 맞춘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점심으로 떡볶이와 김밥 먹고 소파에 앉아 쉬며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엔싱크를 맞출 정도면 굉장히 그 팝송을 많이 들으시는 거죠. 김경희 씨, 헉, 점심 먹는데 사장님과 공장장님이 다투세요. 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제발 식당에서 싸우지 마이소. 고래 싸움에 새우는 죽습니다요. 밥 좀 편하게 먹고 싶어요. 의견 충돌이 있으시구나. 사장님하고 공장장님이. 예. 그, 두 분이 그렇게 싸우면 밑에 사람들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식사, 밥 먹는데. 김수현 씨가 백천어라보니 제 이름 불러주시면 배꼽 인사드릴게요. 안 하셔도 돼요. 김수현 씨,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갈까요?

0: 모실걸? 할인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8675님, 백디 응원 부탁드려요. 요즘에 부쩍 어려운데 항상 이 방송 즐겨 듣는 남편 전영식 씨,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하셨네요. 네, 영식 씨 분발하세요. 아, 오늘 1부 끝곡을 전할 시간이 됐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DJ 천이한테도 여러분하고 함께 노는 이 시간이 제일 빨리 갑니다. 2부에서도 계속 만나주실 거죠. 1부 끝곡은요, 뮤지컬 영화예요. 헤어스프레이에서 주인공 니키 블론스키가 노래를 합니다. 배우이고 가시죠, 미국의 니키 블론스키. Good Morning Baltimore라는 노래인데요. 발티모어는 미국 동부에 있는 그 메릴랜드주 항구 도시입니다. 좋은 아침 볼티모어, 오늘도 멋진 일이 생길 것 같아. 언젠가 모두가 날 알아보게 될 거야 라는 희망감이 되겠습니다. 니키 블론스키, Good Morning Baltimore.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 고속도로 작업으로 인한 정체 구간인데요.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부터 양지 터널 쪽으로 이전 시간에 있었던 화물차 사고의 영향이 남아 밀려 지납니다. 이후 강원권인 새말에서 횡성 사이 2, 3차로를 막고선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이라 뒤로 2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도 면원 부근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수단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 3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

0: 뒤쪽으로 맞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도 3분 1, 2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어서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경부선 서울 쪽 영동 2터널 안 1, 2차로에선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금곡정류장 이전부터 2km 구간 크게 혼잡하고요.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더딘데 이 사이 서초 5차로에선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다음. 이렇게 튀기치게 되네요.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듣고 봤는데 역시 백뮤직 유미수 씨.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은 개성 있는 미국 밴드죠. 케이크가 노래한 Perhaps, Perhaps, Perhaps. 이게 원래 그 스페인어죠. Quizás, Quizás, Quizás. 네킹콜 그 재즈 버전이 아주 세계적으로 영어 버전이 히트했죠. 날 사랑하는지 말해줘. 사랑할 거야. 끝낼 거야. 아마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확실히 해줘. 네. 2198님, 백디 엄마가 병원 검사 받고 오셔서 힘 빠진다며 혼자 백디 방 라디오 들으며 소고기 구워 드시고 계세요. 오, 반전이네요. 우리 허숙자 여사님 소고기 먹고 기운나라고 응원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응원 안 해도 소고기 먹으면 기운나죠. 어제 캠핑장 도착했어요. 김영옥 씨. 오, 캠핑 가셨구나. 밤늦게까지 실컷 먹고 아침에 해장국 먹고 지금은 숲속 향기 맞으며 쉬고 있어요. 한적한 캠핑장. 조용하고 좋네요. 아유, 좋네요. 저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씨는 돈 벌러 가야 할 시간 하셨네. 진짜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그 생각을 저도 해요.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 수 있나? 요즘에 어딜 가나 보이는 장미. 이거 참 예쁘죠. 아까 이제 로즈 가든 노래도 들었는데 왜 장미를 5월의 여왕이라고 하나 실감이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장미가 우주까지 다녀온 거 아세요? 그 오버나잇 센세이션이라는 미니 장미 품종이었는데 그 우주선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우주에 다녀왔다는데요. 두 번 정도 갔다 왔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장미 향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했는데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진한 향기가 났다는데요. 지구하고 이제 다른 환경이잖아요. 중력도 없고 대류현상 뭐 이런 거 없을 테니까 이 우주장미 향기가 나중에 향수로 출시되기도 했죠. 밖에만 나가면 저절로 눈호강하게 되는 이 계절인데 그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좋은 노래들 2부도 함께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둘이 아주 느낌이 비슷하죠. 네, 영국 가수입니다. 가브리엘 Out of Reach. 그리고 역시 영국계 노르웨이 DJ 프로듀서 알란 워커의 Faded. 가브리엘은 영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수인데요. Out of Reach는 이게 저 강영실 씨도 브리짓 존스 일기의 OST라고 하셨는데, 우린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다고 라는 안타까운 가사입니다. 그리고 알란 워커의 Faded. 나는 이 자리에 멈춰 있는데 넌 이미 멀리 떠나버렸어. 글쎄,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느낌상, 그죠? 네. 아, 이게 뭐가 좀 안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빡 오죠. 26일 해군 입대를 기다리는 셋째 아들이 친구들 만나러 다니느라 집에 붙어있질 않네요. 얼굴 보기 힘들어요. 25일 날 머리 밀고 집에 온다고 통보하네요. 백천어라보니, 근데 저 그날 울어야 되나요? 그 아이 형 둘 군대 갈 때는 울었는데 지 갈 때도 울 거냐고 물어보는데 얘 하는 거 보면 울 필요가 있을까요? 안 울면 섭섭해할까요? 답 좀 주세요. 아니, 벌써부터 그러실 거 뭐 있어요. 그냥 본능에 맡기세요. 근데 형들 둘 군대 갈 때 우셨으면 막내니까 더 많이 우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웃고 있지만, 아유, 그쵸. 둘 다 이렇게 저 형들 경험이 있는데도 아이들 이렇게 보낼 땐 참 그렇죠. 부모 마음이. 김영자 씨, 저는 병원 정기 진료가 있어서 오늘 첫 비행기로 제주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막내딸 자취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정기 진료하러 오셨군요. 제주 좋죠. 늘 가고 싶고. 제가 한라산 등반 한번 해볼까요?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명색이 제가 청계산 날다람쥐 뭐 산악인 어쩌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0063님이 오늘은 모악산 날다람쥐. 이분은 모악산 날다람쥐예요. 결혼 41주년 기념일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오늘은 이벤트로 남이섬을 가면서 백뮤직 같이 듣고 있어요. 오랜 세월 많이 부족한 사람한테 헌신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유, 참 짠한 느낌입니다. 진정성이 확 느껴지고요. 아내한테 잘하시는군요. 안성기 씨, 오,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백디, 며칠 전 운동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하고 입원 중이에요. 오, 이거 아킬레스건 파열은 오래 갈 텐데요. 전에는 시원한 바람 맞으면 이 시간에 콩으로 신나게 들었는데 병원이라 그런지 마음이 우울하네요. 힘낼 수 있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제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 모두 다 힘이 나는 네, 그런 노래들입니다. 안성기 씨 힘내세요. 박상훈 씨가 오랜만에 땀 좀 빼려고 아내랑 찜질방에 갔는데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맥반석 계란 식혜를 시작으로 해서 미역국까지 맛있게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대충 씻고 집에 왔어요. 그 포만 한 상태에서 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 그 큰일 납니다. 술 먹고 들어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진짜. 아, 그럼요. 녹아내시면서 씻고 집에 가는 게 최고죠, 뭐. 네, 집에 가서 배 두들고 있어야죠, 뭐. 그죠? 정락길 씨하고 이소영 씨가 청하셨어요. 이게 사실 한여름 음악인데, 오늘도 더운 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서프락 밴드죠, 미국의. The Beach Boys의 Surfing USA. 캘리포니아의 햇빛 아래에서 서핑보드를 타자. 이게 바로 자유야 하는 노래고요. 김원관 씨가 청하신 영국의 거친 목소리의 가수 조 카커의 Summer in the City. 도시는 낮에 너무 뜨거워 숨이 막혀. 하지만 네온 불빛이 켜지는 밤이 되면 도시가 숨을 쉬지. 이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밴드죠. 아쿠아의 닥터 존스. 닥터 존스 어디 계세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나 좀 도와줘요 라는 노래입니다. The Beach Boys, Surfing USA, Joe Cocker, Summer in the City, Aqua, Dr. Jones.

예, 닥터 존스 아쿠아 노래, 조 카커, Summer in the City, The Beach Boys, Surfing USA 세 곡이 쭉 흘렀습니다. 노래 좋으시죠?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면 띄워드립니다.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한라산 도전한다고 했더니 황태석 씨가 백천영 마이소 비상일기 띄우지 말고 하셨네요. 아 왜요? 진짜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청계산 날다람쥐인데 4768님이 형님 자꾸 슬픈 USA라고 하는데 힘나는 노래가 많나요? 슬픈 아니고 썰핀. 아 진짜 왜 이래요 오늘. 슬픈 USA 그것도 말되네. 아이 참 슬픈 아닙니다. 썰핀 USA예요. 아 근데 이게 경상도 발음이면 썰픈 그렇게도 들릴 수 있겠네 진짜. 박상원 씨, 한국인이 좋아하는 산. 4위 금강산, 3위 한라산, 2위 백두산, 1위 부동산. 백리 이거 맞나요? 맞죠.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맞죠. 그렇죠. 아, 오늘 생일 받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 통기타 라이브로 불러드리는데요. 생일 맞으신 분께 예쁜 장미 한 송이도 드리고 싶고 폭죽도 좀 쏴드리고 싶고 좋은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시원찮은 노래예요. 제가 만든 축하송입니다. 2874님, 백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죠? 그럼 범탐정이 알려드릴게요. 2020년은 5월 19일은 제가 두 번째 사랑으로 담배를 끊은 지 20년 되는 날입니다. 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랑이 태어난 지 20년 되는 날 우리 예쁜 노은이가 제 앞에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면서 제 담배도 같이 잘랐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킵니다. 오. 아 노은 씨 20번째 생일 축하한다고요. 이제 20살 성인으로서 험한 바다에서 노를 잘 저어가길 네 뒤에는 엄빠가 있다. 사랑어 그리고 고맙다 하셨네요. 야 멋지시네요. 그리고 0741님은 오늘은 저희 엄니 주정화 여사님의 70번째 생신이세요.

여사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살자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9368님 서정민 씨군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이병 준혁군의 22번째 생일입니다. 첫 아들이다 보니 늘 마음이 애리네요. 준혁아 연휴에 외박 때 만나서 생일 파티하고 만나게 묻고 놀아보자. 더위 조심하고 사랑해. 0702님은 오늘은 직장 동료 허경희 씨 생일입니다. 언제나 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그래요. 제가 생축성을 지금부터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립니다.

제가 아까 노은스라는 표현을 쓰셔서 노은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신혜원 작가가 알려주네요. 이름 뒤에 스를 붙여서 재밌게 부르기도 한대요. 백천스, 뭐 선달스, 태연스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네. 사람이 계속 적응을 해나가야죠. 저는 몇 년 전에 생파 그래서 생파? 생일 파티 생선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모르고 웬 생선 줄임말이 대사가 됐죠. 이동훈 씨가 로비 윌리엄스의 Angels를 청하셨어요. Angels. 보이밴드 Take That 출신이죠. 로비 윌리엄스. 이 Take That에서 나와서 아주 영국에서 정말 큰 가수가 됐어요. 많이 컸죠. 힘들 때마다 날 안아주는 존재. 난 혼자가 아니야. 천사들이 날 지켜주고 있어. 라는 노래예요.

백뮤직 나빠스 하셨네요. 아까 저 제가 스 얘기하면서 새로운 걸 빨리빨리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스 붙이는 게 20년 전 거라면서요. 충격이었어요. 이동훈 씨가 로비 윌리엄스의 엔젤 시청해서 들었고요. 안경옥 씨가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청해서 들었네요. 오늘은 날씨가 제법 흐려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지만 그래도 백뮤직이 있어서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죠. 리차드 샌더슨은 뭐 영국 가수고요. 리얼리티 노래는 그 프랑스 영화 라붐의 OST죠. 라붐은 그 10대들이 하는 파티를 얘기합니다. 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너와 함께한 순간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라는 달콤한 사랑 노래고요. 김은채 씨가 청하신 노래 찰리 XCX와 트로이 시반이 노래한 1999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찰리 XCX는 영국 가수고요. 트로이 시반은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레트로 팝이죠. 1999년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단순했어. 핸드폰도 없고 우리 둘만 있으면 완벽했어. 다시 그 시절처럼 살고 싶어라는 얘기죠.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 눈 돌아가는 AI 시대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김은철 씨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 과거 미화인가요? 옛날에 날씨가 어땠더라 하시면서 예, 노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보내주셨네요. 이보배 씨가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청하셨죠. 양주는 날이 흐려지고 있어요. 저 고1 때 말끝마다 스 붙여서 버스에서 얘기하다 꾸중 들었던 생각이 나요. 아 옛날이요. 아스 예스 날스 이스 예스. 이러고 놓은 게 46년. 에? 46년 전이요? 갑자기 모나코가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장 프랑스와 모리스 프랑스 가시죠. 모나코의 밤은 너무 아름다워. 바다와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우린 만났지.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고.

éteint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박상훈 씨가 음악이 크림 수프에 빵 찍어 먹고 싶게 만든다고 하셨고, 이은영 씨가 백촌 오빠 잠이 너무 쏟아지네요. 잠 좀 깨워주세요. 은영 씨 그 어깨 위에 있는 그 하얀 옷 입은 그 머리 푼 여자가 누구예요? 아, 잠 깼죠? 네, 아닌가? 내일 낮 12시에 인백션의 백뮤직 다시 들어주세요. 내일 다시 만나죠.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가시죠. 머레이 캐리의 Love Takes Time이 오늘 끝곡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아요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5km 주춤하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시흥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이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3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추풍령 휴게소에서 한간터널 부근 1, 2, 3차로 따라서 도로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은 도계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3213님께서요. 응디, 저희 누나가 40년 만에 모태솔로를 탈출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쁘네요. 전국적으로 축하받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에라디아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누님이 사랑을 만나셨구나. 아유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유 근데요. 사실 남동생들은 잘 몰라요. 에? 진짜 누나가 모태솔로인지 아닌지. 누나들은 자신의 연애사를 남동생에게 잘 알리지 않거든요. 뭐 어찌됐건 지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하할 일입니다. 제가 또 썸, 연애, 결혼 뭐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얘기도 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오늘 모든 반짝이 분들께 사랑스러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러블리하게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윙크의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세요. 오프닝에서 3213님께서 저희 누나가 40년 만에 모태솔로를 탈출했어요 하면서 전국적으로 축하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진짜 맞아요? 모태솔로? 원래 그 형제자매들끼리 나 연애해 나 연애 시작했어 이런 거 뭐 잘 말하나요? 남매지간도 말을 하나요? 어허 진짜 궁금합니다. 선지은님께서 우와 경사로구나 경사야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해서 더 행복하세요. 진짜 만약에 40년 동안 그 연애를 안 하시고 모태솔로를 정말 탈출한 것이라면 이거는 정말 전국적으로 축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40년 만에 그 설레이는 감정을. 크. 봄타나봄님께서 저희 고등학생 아들도 연애를 시작해서 요즘 지켜보는 맛이 꿀맛입니다. 저도 푸릇푸릇한 사랑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야속하네요. 아 왜요? 하시면 되죠 사랑. 그 가사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이 불문입니다 사랑은. 어찌됐건 고등학생 아들이 또 연애를 시작했어요. 크. 요즘 이제 길에 가면은 교복 입고 이쁜 여고생하고 잘생긴 남고생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막 가는 거 있거든요. 보면은 너무 이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 어, 나 왜 보고 이렇게 웃으시지? 막 이랬는데 그 미소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예뻐 보여서 날 보면서 웃으셨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사랑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오늘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지의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손 한번 잡아줘 있어로 찾아옵니다.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신랑!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근히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어요. 이동근님께서 34 우리 막내딸도 솔로 탈출하길요. 어서 어서 남친이 생겨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말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연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그 만약에 진짜로 솔로라면 정말로 그 우리 딸이 혹은 우리 아들이 모태솔로다. 만약에 뭐 40대,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데도 모태솔로다. 이러면은 조금 연애 왜 안 하지? 이러고 걱정되시긴 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쁘게 하고 나갔다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오고 이런 모습도 보고 싶을 것 같긴 해. 2088님께서 우리 집 아들 딸들은 서로의 연애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단 저희 부부는 모르게요. 서로 근데 보통 딸은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들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지 않나? 아들도 엄마한테 얘기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 딸끼리 소통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핑크핑크님께서 날씨가 비가 올듯 말듯 흐려요.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숲 체험 갔는데 비가 얼랑말랑하는데 오늘 재밌게 다녀와서 조잘조잘 거릴 모습이 아른거려요. 그니까요.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비가 올랑말랑. 근데 유치원에 숲 체험 갔는데 숲에 가면은 조금 추울 텐데 어떻게 따뜻하게 입혀서 보냈어요? 요즘은 이렇게 좀 조금만 흐려도 저는 춥더라고요.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들어가도 막 춥고. 미소가 언니께서 여름에 시원한 동치미 국수 말아 먹고 싶어서 동치미 만들어서 베란다에 놓고 빨리 익어라 익어라 하고 있네요. 더운 여름에는 동치미 국수 최고죠. 아 동치미 국수 먹고 싶다. 아 동치미 국수 너무 먹고 싶은데요. 오, 저 개인적으로 진짜 동치미 너무 좋아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동치미랑 먹으면 그냥 소화가 싹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고기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국수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개인적으로 또 면 요리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아 그런 국수 잔치국수 동치미국수 무슨 뭐 다 좋아합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정수빈의 여러분 편안한가요? 그리고 이소나의 정

정수빈의 여러분 편안한가요? 그리고 이소나의 정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54700님께서 오늘도 역시 은비트 들으며 창고 사무실에서 상품 포장하고 있어요. 점심 먹고 너무 더워서 팥빙수 사서 간식 먹는 중입니다. 시원해요. 팥빙수를 까먹고 있었네. 팥빙수를. 와, 팥빙수. 저 팥빙수 진짜 좋아해요. 망고빙수도 좋아하고 팥빙수도 좋아하고 옛날 빙수 좋아하고 그 콩고물 들어간 거 있잖아요. 미숫가루 같은 거 그거 들어있는 그것도 좋아하고. 아, 맛있겠다. 아, 왜 난 수박만 생각하고 있었죠? 여름에 팥빙수가 있었군요. 아, 벌써부터 팥빙수 게시했군요. 맛있게 드세요. 3111님께서 은빛나게 몇 번이나 문자 보냈는데 또 보냅니다. 할배도 헬스합니다. 할배가 드림. 헬스. 헬스 가신다고요? 네. 몇 번이나 문자 보냈는데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아, 헬스 하셔야죠. 진짜 얼마 전에 저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눴는데 진짜 이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이 하루 동안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래서 운동을 또 언제 하냐, 그것이 또 문제인데 일을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충대충 하게 되고 일단 하루 에너지 다 썼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게 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막 설렁설렁 하게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근데 아침에 일찍 헬스를 하고 움직이니까 그거는 조금 활력이 돋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후 되면 좀 피곤하긴 한데 한 일주일 정도만 하고 나면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체력이. 하, 저도 헬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6810님께서 주말에 친정에 갔다 왔어요. 해마다 저희 친정에는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나네요. 장미꽃 향기 짙어지는 5월 싱그러움이 더해가네요. 저도 장미꽃 봤잖아요. 예. 네, 얼마 전에 저희 남편 뮤지컬 시작해가지고 뮤지컬 보러 가는 길에 그 대학로를 갔거든요. 근데 대학로에 거기 담벼락에 예. 네, 장미가 싹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가다가 어머 장미다 이러면서 카메라 들고 사진 찍었더니 너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뭘 왜 그래, 우리 꽃 좋아할 나이야 이제, 넌 안 좋아 이랬더니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자 이러면서 왜 장미꽃 좀 찍게 이러면서 찍었잖아요. 저 한 장밖에 못 찍어서 하도 옆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딱 가자고. 천민지님께서 제가 요즘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왜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다 하니 남편이 옆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주섬주섬 집어먹는데 우찌 살이 안 찍었노 하네요. 할 말이 없음. 다이어트는 머릿속에만. 이거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살이 왜 찌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 먹는 사람만 그렇다고. 옆에서 보면 계속 뭔가를 먹고 있다니까요. 아휴. 계속 먹고 싶은데 어떡해. 0584님께서 나는 열무국수를 먹고 싶어서 열무를 만들었습니다. 응디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 남자입니다. 왜 남자라고 어필하시는 거예요? 남자인데 열무국수 만들어서 그런 건가? 남자도 열무국수 뭐 잘 만들 수 있죠. 요즘은 그 요생남이 유행이잖아요.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근데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섬세하시던데 좀 섬세한 편이신가요? 맛있겠다. 열무국수. 진짜 열무국수도 좋아하는데 나도. 국수를 오늘 어떻게 한번. 오늘 저녁에 저도 국수를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질분질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노래 듣죠.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 뭐를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냐고?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 기억 못하는 거 말이야. 다른 집 남편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

0: 웬일이야? 괜찮아. 지금 통화해도 돼.
1: 왜,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0: 야, 우리 남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이었거든? 근데 그냥 넘어간 거 있지. 진짜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1: 아, 결혼기념일이었어? 근데 그냥 남편이 넘어갔다고? 근데 그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0: 뭐라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야, 아니야. 누가 그래. 우리가 뭐 결혼한 지 50년이 됐니 100년이 됐니 결혼기념일이랑 생일은 챙기고 살아야지. 가만있어 봐. 너 혹시 올해 결혼기념일 또 안 챙겼어? 너 나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잖아.
1: 아, 맞다. 아, 그러네. 나도 5월에 결혼기념일이었네. 근데 그냥 우리 그냥 넘어갔는데?
0: 야, 진짜 내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라도 잘 챙겨. 젊었을 때 잘 챙겨야지. 나이 들면 더 못 챙긴다. 아휴, 알았다. 아휴, 내가 너한테 하소연을 할 건 아닌 것 같다. 미안해.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 내가 조만간 또 연락할게. 끊는다.
2: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난 뒤.
1: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이 맞기도 해. 지금은 기념일을 잘 챙길 때인데 말이지. 우린 왜 그냥 넘어갔을까? 이따가 남편 오면 결혼기념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3: 여보, 나왔어. 아우, 배고프다. 우리 맛있는 거 배달시키자.

0: 있다.
1: 응, 그래, 그러자. 아, 잠깐, 그 전에 질문 하나 있어. 여보, 혹시 우리 결혼기념일 언젠지 당신 기억해?
2: 응, 갑자기 그거 왜 물어봐? 당연하지. 정답은 바로바로 5월 17일, 맞지?
1: 응, 땡, 아니야.
2: 아니야? 그러면 5월 23일, 맞지?
1: 땡, 그것도 아니야.
2: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5월 7일!
1: 아니야. 우리 결혼기념일은 5월 9일이야. 됐어, 여보. 씻고 와. 아, 그리고 배달 주문은 당신이 해. 알았지? 아, 이거 은근 기분 나쁘네. 그러게, 앞으로는 결혼기념일 좀 잘 챙겨야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살았던 것 같아. 여보, 당신도 각오해.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현정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신승태의 증거 들려드렸습니다. 김현정님께는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남편한테 결혼기념일을 안 챙겨서 한번 물어봤더니 모르네? 그냥 안 챙긴 게 아니라 몰라서 안 챙긴 거였어요. 근데 아내분도 뭐 그렇게 기념일을 뭐 챙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기념일을 꼬박꼬박 다 뭐 만난 날 무슨 100일, 200일, 300일 뭐 프로포즈 받은 날 뭐부터 해가지고 막 다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기념일 뭐 그런 거 중요해 그냥 밥 한 끼나 먹고 그냥 아 오늘이었다 하는 거 알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근데 그 두 가지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는 오케이. 알지만 그냥 넘어가, 안 챙겨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다 챙기는 거. 근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조금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김선정님께서 5월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천사 아니에요? 천사? 아유, 5월이라고. 안 것도 어디야. 이 정도. 김정희님께서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가사가 참 맞는 말만 하네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아냐고.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정인식님께서 결혼기념일 기억 못하는 남자도 있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는데 우리 남편은? 뭐 이러면서 9024님께서 그저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저도 혼자 조용히 넘어갔어요. 39년 살다 보니 대면한 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뭐 1, 2년 됐을 때 신혼 때처럼 막 데이트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결혼 기념일이네 하고 뭐 맛있는 거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날인데 고혜경님께서 저는 남의 편이 기억할 수 있게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 해놔요. 며칠 남았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괜히 떠보듯이 며칠인지 알아? 그럼 그렇지 뭐 이러면서 괜히 막 긴장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 일주일 남았다 하면서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렇게 뭐 줄 거야 뭐 이렇게 차라리 티를 내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막 일에 치이고 피곤하고 막 이러다 보면 진짜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알더라도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크게 동그라미 해놓고 막 티를 내는 게 차라리 난 나은 것 같아. 이소영님께서 29년 동안 결혼한 날짜도 모르고 사는 남자도 있어요. 세상 남자들이 다 박현호가 아니에요. 포기할 건 포기하면 편해져요. 우리 연애하지 맙시다 반짝이님들. 왜 갑자기 저랑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신혼이잖아요. 소영님 저는 신혼이잖아요. 아직 왜 이렇게 편가르게 하실 거예요? 아유 정말 저희도 뭐 한 30년 살다 보면은 그래요. 그랬대. 결혼 기념일이었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뭐 신혼 때는 다 이렇게 챙겨야지 뭐 이러죠. 에휴, 그래도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크게 해놓고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우리 맛있는 저녁이나 먹자 이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은빛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자기야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지요. 박상철의 자오가, 그리고 태진아의 옥경이.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결혼기념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정란님께서 우리 부부 29년 차지만 결혼기념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결혼식 날 새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어? 술을 아주 많이 먹어서 말이죠. 겨우겨우 일어나서 결혼식장에 왔던 그런 날을 잊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냥 웃습니다.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홍자의 잘자야 홍자야 띄워드리면서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환관터널 부근 2, 3차로 또 환관에서 환관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각각 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수원 부근으로는 3km 정체입니다.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남사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6km 어렵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은 도계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연희에서 성산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서정아의 아니 뭐였어요.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삼도 심경숙님께서 은간님 반가 반가요. 출첵합니다. 너무 이쁘세요. 어, 정말요? 정한미님께서 아, 정한민, 추민와 혜연김 모두 은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영원한 팬입니다님. 은간 애기 엄마 반가워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애기 엄마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어색해요. 어, 근데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은정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은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요? 오늘도 왜냐면 화장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반제분들께서 저한테 오늘 왜 이렇게 좀 예쁜 것 같지? 이런 날은 다 화장을 한 날이더라고요. 제가 화장한 날은 이렇게 이쁘다고 말씀 안 해주시는데 꼭 미용실 가가지고 화장 받고 오면은 이쁘다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냐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나 봐요. 자, 그리고 저에게 인사 남겨주신 손서위님, 다운님, 박명수님, 이승우님, 강춘옥, 문혜숙, 김명희, 청귤, YS, 에스터, 정한민님 외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오늘 끝나고 저 그 라디오 끝나고 열린음악회 녹화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화장했어요. 자,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6977님께서 옷 정리하고 요즘 입기 딱 좋은 세미정장 자켓을 발견해서 입어봤는데 헉! 꽉 껴요. 도대체 1년 사이에 살이 얼마나 찐 걸까요? 몸무게는 2, 3kg 찐 것 같은데 옷이 이렇게 작다니. 오늘부터 다이어트 들어갑니다. 응디 응원해주세요. 제 살 다 드릴 수 있는데 받으실 분 신청곡으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손태진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받아요. 저도 다 드릴 수 있는데 받으실 분. 진짜 이걸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이 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난 진짜 살이 너무 찌고 싶은데 살이 너무 안 쪄.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살 많은 사람들 거 주면 얼마나 좋을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살이 나 1, 2kg밖에 안 쪘는데 싶어도 이 뼈가 달라지더라고요. 뼈 골격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입었던 바지나 물론 임신 전에도 출산을 하기 전에도 좀 오래전에 입었었던 거 딱 맞게 입었었던 거 젊었을 때 입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살이 막 많이 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뼈가 어깨도 좀 넓어진 것 같고 골반도 조금 여기 갈비뼈 있는데 이런 데도 조금 넓어진 것 같고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야 될

옷이 지금 엄청 많은데 미련을 못 버리고 이고지고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한 10년은 못 입은 옷도 있는데 굳이 그걸 못 버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버려야 될 때는 진짜 버려야 되는데 화이팅. 5690님께서 응디 요즘은 꽃과 꼬마사과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가을 수확 때는 꼬마가 아닌 주먹보다 더 커 있겠죠. 무뚝뚝한 남편이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사갖고 꽃다발을 선물로 주네요. 아름다운 5월입니다. 요즘 제 마음은 꽃처럼 곱고 아름다워요. 신청곡으로 장윤정의 꽃 부탁할게요. 아유 남편분께서 또 이렇게 선물이라고 사갖고 꼬마사가 이제 이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꼬마사가고 아니면 다 자라도 꼬마사과? 요즘 요렇게 주먹보다 작은 사과도 있던데 그거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게 꼬마사과라 그러는 건가? 아무튼 저도 또 개인적으로 또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다. 자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요. 손 한번 잡아주시소 시작합니다. 손태진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리고 장윤정의 꽃

새벽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출근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감기는 눈을 부릅뜨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살짝 눈치 보면서 칼퇴를 하기 위해서 애쓰죠. 집에 온다고 해서 마냥 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집안일 해야죠. 아이 돌봐야죠. 정신 차려보면 밤이에요. SNS라도 하면서 밤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또 눈꺼풀이 감겨서 잠이 들고 맙니다. 이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 반짝이분들의 일상 이야기죠.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그래서 몸이 피곤한 상태인지도 모르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트레스도 풀고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도 털고 가야죠. 이 시간을 통해서 회색 먹구름 같은 그 마음 싹 걷어내볼까요? 응디가 도와드릴게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응디와 반지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응원이 필요하신 반지분들 사연 만나보죠. 꿈이 이루어졌다 호피야 사랑해 님께서 거래업체 여사장님에게 심한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저에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말투와 행동도 너무 무례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성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똑바로 말하지 못한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뭔지 알죠? 갑자기 나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날 공격할 때 뭐야? 너무 당황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뽀뽀뽀 하다가 그냥 당하고 넘어가. 그 사람 이미 갔어. 근데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거 너무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뭐 너무 늦어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그렇게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기분은 풀리지 않아.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따지고 싶어. 근데 말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돼. 계속 무한 반복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 안 와요. 너무 열받아서. 한 번씩 그 진짜 무례하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뭐 개인적인 감정을 꺼내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뭔가 그 일 얘기도 있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누구 가르쳐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난 내 사업을 하는 거고 거긴 거기 사업을 하는 거고 일은 다 다르게 하는 방식인 거지. 거기다가 똑똑하게 뭐라 하고 막 타박하고 뭐 사람들 있는데 약간 무례하게 막 한다? 그거 바로 말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밉지 않아요? 나 이 기분 뭔지 알거든. 김두래님께서 사장님 그러지 마요. 반말 나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 막 반말하는 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뭐 다 반말해도 돼요? 반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저 젊어 보여도 너무 동안이어서 그 나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아우 우리 딸인 줄 알고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우리 아들 뻘 되는 줄 알았지. 아유 그래도 일하는 사이잖아요 같이. 서로 일하는 사이면 반말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은근히 섞어가면서 반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유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러면 되겠네. 뭐 이렇게 반말 이렇게 섞어가면서. 우리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말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어야 돼. 누가 이렇게 무례하게 딱 한다 싶으면 이제 나 할 말 하고 있어. 이제 할 말 할 거야. 이러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당해요. 이은태님께서 저는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5된 우리 아내는 반차값 벌겠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요 며칠 전 새벽에 배달일을 하는데 어머머 술 취한 사람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계단으로 다니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할 말을 꾹 참고 말았습니다. 속상해하는 우리 아내에게 응디가 기운이 날 만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진짜 참 무례한 사람 많아요. 진짜로 이런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그래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라도 어찌됐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세상의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집은 그거 안 시켜 먹어. 그러면 나한테 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지만 혼자 사세요 세상. 덕분에 우리 이웃이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에 지금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 배달할 시간이면 한 4, 5시 되네요. 4, 5시까지 술을 먹고 다니고 그게 더 민폐예요. 술 냄새 풍기면서 새벽에 그렇게 다니는 게 참 진짜 뭐 계단으로 다녀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1771님께서 아무 아내분 너무 상처받으셨겠어요. 그니까요. 너무 마음 아프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술 취했는데 엘리베이터 타야 돼. 빨리 이제 막 속도 안 좋고 빨리 집에 가서 막 뻗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계속 층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늦게 내려오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본인 탓을 안 하고 왜 남 탓을 합니까? 아유, 괜찮아요 아내분.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세요. 물론 바쁠 때 저도 그 바쁠 때 막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한층 막 다 서는 거 그거는 저도 조금 아 왜 빨리 안 내려 뭐 하는 거 왜 이렇게 한층마다 서는 거야 이거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나는 바빠서 아 그냥 뭐 아 빨리 엘리베이터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그거를 그 사람한테 왜 엘리베이터 이렇게 잡고는 있어요 하고 화내진 않아요. 그걸 표현하면은 이상한 거지. 우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삽시다.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짝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봅니다. 소명의 보디가드 그리고 문현주의 사랑은 만병통치약.

소명의 보디가드 문현주의 사랑은 만병통치야 듣고 왔습니다. 아, 7934님께서 에휴 그 마음 이해하네요. 저도 택배 배달하는데 저한테도 걸어서 배달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내 마음만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요. 아이고 에휴 그래도 뭐 진짜 그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그 사람의 그 그릇이 참 그런 거니까. 자, 따뜻하게 손 잡아드리는 시간 손 한번 잡아주이소. 다음 사연 만나보죠. 우미숙님께서 응디 저에게는 제대로 된 핸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시장에서 산 걸 들고 다녔는데 그마저도 떨어져서 지금까지 구입도 못하고 그냥 에코백 들고 다녀요. 어쩌다가 거리를 걸어 다닐 때 예쁘고 괜찮은 가방이 눈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있으면 남편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가방 많잖아. 왜 또 그걸 보고 있어? 얼른 가! 하고 말이죠. 내 속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반쪽에게 그냥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말을 길게 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참아요. 응디가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도 예쁜 가방 가지고 싶고 누가 봐도 부러운 가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응디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남편분 핸드백 사줄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에코백 들고 다니면서 그거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 산 거 그거 떨어져가지고 그거 사고 싶 가방 사고 싶은데 안 사고 에코백 들고 다니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요? 진짜. 아니 뭐 굳이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야지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아유 됐어.

나는 막 그런 비싼 가방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여자의 마음 속에는 그 예쁜 가방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비싼 가방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주면은 땡큐지.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지. 우리 남편 그냥 눈에 하트 뿅뿅이지. 주면은 그거 싫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끼면서 살다 보니 싫어하는 척 하는 거지. 우리도 예쁜 가방 들고 예쁜 신발 신고 그러고 가고 싶죠. 근데 또 말을 왜 저 가방 예뻐? 가방 많잖아. 왜 저 가방이 갖고 싶어? 다음에 한번 보지 뭐. 그냥 가자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집에 가방 많잖아. 왜 또 그걸 보고 있어? 그냥 가. 이렇게 매섭게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진짜로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야 되면은 왜 저 가방 갖고 싶어? 근데 저거 너무 비싼데. 내 호주머니 있잖아. 나한테 다 맡겨. 요런 뭐 좀 웃긴 말로 좀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꼭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남의 편소리 듣죠. 진짜.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미숙님을 위해서 박PD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담아 AI송을 만드셨습니다. 제목 고생한 당신 예쁜 가방 가질 자격 충분해요 송 들어보시죠.

고생한 당신 예쁜 가방 가질 자격 충분해였어. 이제 AI 송에다가 피디님의 마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오늘 당장 아내 손 꽉 잡고 예쁜 가방 하나 안겨주세요. 에? 우미숙님 예쁜 가방 인증 사진 기다릴게요. 이게 피디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맞는 말 하셨어요 피디님. 에. 진짜 아니 무슨 명품 가방 사달래요. 예쁜 가방 하나 사달라는데 에코백 말고 흐느적거리는 거 말고 예쁜 거 하나 나도 들고 싶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그 큰일이에요. 김은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 슬퍼. 안병숙님께서 제 얘기와 어쩜 이렇게 똑같나. 아유 진짜. 설점리식님께서 박피디님은 천재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찰떡같이 노래를 만드시는지. 그니까요. 아주 찰떡이죠. 방성경님께서 저도 아이가 학교에서 만들어온 에코백 학원에서 준 에코백 가지고 다녀요. 친구들 아이 엄마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갖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 아까워서 못 사요. 5377님께서 아 너무 슬프다. 내가 속상하네 정말. 4610님께서 근데 예쁜 가방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도 돈 생각하느라 못 사요.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요즘 그 가성비 싸게 나온 그 예쁘게 나온 가방 많아요. 그거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공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 단체로 사면은 그 싸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으면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실용성도 있고 예쁜 것도 요즘은 디자인이 또 다들 잘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 김두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 사세요. 사는 거 뭐 없어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 별거 있어요? 이쁜 가방 그냥 들어보는 거지 뭐. 하나 삽시다 우리. 남편이 안 사주면 내가 사면 되지 뭐. 남편 돈으로. 어떻게 비상금 있는지 한번 집에 한번 뒤져보고 집 비상금 찾으면 그걸로 우리 그냥 하나 삽시다. 그래서 왜? 네가 안 사줘서 내가 샀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냥 우리 이쁜 거 들고 다닙시다. 0584님께서 옆에서 듣고 있는 아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내일 당장 가방을 선물해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나빠. 이렇게 피디님은 남자들의 예, 타켓이 됩니다. 김선정님께서 인증사진 저주 기다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진짜. 미숙님 하나 삽시다. 인생 뭐 있어요? 자 이쯤 돼서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그리고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

박효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그리고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 듣고 왔습니다. 9110님께서요. 40대 미혼녀입니다. 신입사원이 입사했는데 제가 결혼한 줄 알았나 봐요. 저보고 아이가 몇 살이냐길래 어? 나 아직 미혼이야 라고 대답했더니 진짜 심하게 놀라면서 왜요? 라고 묻는 신입. 미혼인 이유를 내가 너한테 구구절절하게 또 설명해야 하니? 미혼이라고 하면 그런갑다 하면 되지.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저의 자격지심인 건가요? 왜 그러니 신입아? 정말로 아이고 진짜 눈치도 없다 정말. 아니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이게 먼저지. 애가 몇 살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애를 낳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 기분 나빠. 진짜. 어 뭐예요? 애를 낳아도 어? 어 결혼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어 나 애도 있어 이렇게 막 우와 아이를 낳으셨어요? 대박 어떻게 관리 진짜 잘하셨어 이렇게 해야 사회생활 잘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거기

되고. 어? 애가 몇 살이냐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뭐 애를 낳았을 것 같은 거 진짜 뭐야 뭐야 아줌마 같은 거 뭐야 참나 진짜 이거 자격지심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신입사원이 굉장히 무례한 거고 참 정말 강정님님께서 어머 이런 실수를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너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3180님께서 아 이건 진짜 상처다. 그니까요. 그리고 외유가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결혼 그거 그 뭐야 그 비혼주의자도 많잖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있고 더 즐기다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는 외유는 뭐예요? 외유는 그러면 뭐 내가 내 인생 얘기를 뭐 너한테 뭐 구구절절히 진짜 뭐 얘기해 줘야 되니? 외유가 어디 있어요? 외유가. 아 정말. 눈치 좀 챙기자 신입. 눈치. 자 오늘 손 한번 잡아주셔서 소개된 분께는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듣고 오죠. 정의송의 그랬었구나.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0: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송가인의 지나간다고 띄워드리면서 내일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포승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이후 매송은 휴게소에서 매송, 더 지나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또 수원 부근, 이후로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도 각각 정체입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10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은 남사진에서 남사까지 5km 어렵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쪽은 동영천 진출램프 부근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도계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2: 오.
0: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바쁘게 바쁘게 살다 보면 방이고 옷장이고 물건이 쌓이기 마련이에요. 저거 다 어떡하지? 안 되겠다. 싹 다 치워야겠어. 하루 날 잡고 정리를 하다 보면 잊고 있던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고는 합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걸 왜 샀지? 싶은 것도 파묘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발굴되면 그 뒤를 따라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반복해야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면 그건 지금 우리의 뇌가 마구잡이로 쌓이는 기억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크고 눈에 띄는 것들에 더 손이 가는 것처럼 강렬한 흑역사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잡생각이 나는 거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쁜 날을 더 바쁘게 굴리는 중이실까요? 우리 지금 잠깐이라도 같이 쉬어가 보는 건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10월 19일 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참 멤버 한 분 한 분이 매력 덩어리입니다. H.O.T의 열맞춰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정신없어 하면서 짐 정리 싹싹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저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셀프 정리를 한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치워줘도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크고 아주 강렬한 거, 또 충격적인 거, 흑역사였던 것들이 용량을 꽤나 많이 차지해서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눈에 보이는 큰 것부터 손대는 것과 뭐 같은 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내가 그만큼 생각도 많고 또 바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좀 쉼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시간 저 이번하고 함께 라라랜드 하시면서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성경님 찾아오셨습니다. 저 오늘 오전에 옷장 정리했는데 옷장 정리했어. 잘했네요. 겨울옷은 많고 여름옷은 없는 거 있죠? 하시면서 방성경님 보내셨습니다. 원래 겨울옷 많은 사람들이 멋쟁인데 우리 성경님 멋쟁이신가 보다. 2514님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냉장고 파묘한 사람 저요. 손만두 있길래 저녁에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습니다. 얼렁얼렁 해치우세요. 그리고 우리 박상훈님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상훈님 캐릭터가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재밌으신 것 같아요. 아내가 눈썹을 정리하면 동안이 될 거라며. 아내분도 재밌어. 눈썹을 정리하면 동안이 될 거라며 제 눈썹을 손질해줬는데요. 짝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콩디, 저 화내도 될까요? 하셨어요. 박상우님. 아니요. 참아요. 금방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안 하던 분들이 양쪽을 똑같이 눈썹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내분께서 굉장한 용기를 내신 거네요. 상우님 남자니까 조금만 참아요. 금방 자라잖아요. 영양 많이 주면 금방금방 자랍니다. 아휴 그러려니 하고 오늘 하루 넘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라라랜드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들르는 곳입니다. 본다방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여의도는 흐립니다. 분당도 엄청 흐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도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776님 콩디 1등 출첵 도전합니다. 안타깝게 1등을 놓치셨습니다. 환상의 이보님의 라라랜드로 떠날 준비 완료라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1865님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8977님 오늘 1등 하셨습니다. 내용은 오늘 장사마저 너무 안됩니다. 거기다가 주식창 파란 눈물이 주르륵 하염없이 파란 눈물이 흐르고 있나봐요. 2시간 방송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하시면서 8977님 보내주셨어요. 요즘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분을 조금은 풀어드려야죠. 그래야지 제 마음도 편하고. 김주영님 콩디 출첵합니다. 오늘도 왔어요 하시면서 우리 김주영님 오늘도 찾아왔어. 감사해요. 그리고 최현주님 본다방에 놀러왔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만 빼고 다들 빙수 먹으러 갔어요. 엥 하셨습니다. 아니 왕따야? 우리 현주님? 왜 안 가셨어? 왜 우리 현주님만 빼고 다른 분들 빙수 먹으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사다리 타다가 사무실 지키기로 걸리신 거예요? 우리 현주님?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드세요. 그리고 7369님 저는 불고기에 흰쌀밥해서 엄마랑 같이 외할머니 병문안 갑니다. 오,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요즘 기력도 없으시고 많이 못 드신다는데 오늘 저녁 한 끼라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순현 할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문호님, 콩디 여기는 청주인데요. 잔뜩 흐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흐려요. 전체적으로 흐린 것 같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로 청소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가게 오픈하면 라라랜드 고정으로 틀어놓겠습니다. 우리 송문호님, 이렇게 말씀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9618님? 9618님, 지금 해남 가고 있습니다. 오우, 간만에 일찌감치 출첵을 해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반도의 끝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래서 땅끝 마을로 아주 유명합니다. 공기도 좋고 넓은 하늘, 남도 느낌 마음껏 맛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시경에 좋을 텐데, 아, 딱 요 타이밍에 요 노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찾아갑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고요. 장순희 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콩대 안녕하세요. 첫 인사를 해봅니다. 우리 첫 인사예요? 우리 장순희 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겨울 적과하다가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시원하죠, 그러면. 라일락 꽃향기에 지친 몸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라일락 꽃향기 참 좋은데. 콩디 말처럼 라라랜드 들으면서 쉬어가 볼게요 하셨습니다. 우리 장순희님, 저와의 첫 만남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기분이가 좋네요. 8179님, 콩디 여기는 김해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전기차 충전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제 마음도 충전하고 있지용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좋은 글 보내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노효정님, 날씨가 흐리고 습해서일까요? 너무 덥고 땀납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키고 학원 데려다 주니 땀 범벅입니다. 육아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노효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볼륨을 높여 진행할 때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그 요리 얘기 그리고 이런 육아 얘기 정말 많이 받아보는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참 이 육아도 쉬어도 온전히 쉬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육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사연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4시간 내 감정이 이 뒤로 밀리는 순간도 참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노효정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성녀님이 주셨어요. 이쁜 뿐이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우리 성녀님은 어디 계신데요? 여의도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 우리 성녀님 계신 곳은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좋은가 보네요. 동네 걸으면서 구석구석 탐색합니다. 어제는 내일 했고요. 내일은 마사지 받을 겁니다. 내 몸 가꾸기 한 주 보내기. 오, 좋습니다. 물론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루하루 잘 살기. 왜? 난 소중하니까 하시면서 윤성년님 보내주셨습니다. 남들 가족 구성원들 잘 챙겨주려면 자신 먼저 안 무너지게 해야죠. 기본 체력 쌓는다 생각하시고 난 소중해 나는 이뻐 하시면서 쓰담쓰담 스스로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년님이 문자 또 보내주셨고 아, 우리 구문서님, 16시, 오늘도 변함없는 추책, 개근상, 상품 주세요. 진짜 개근상 있으면 개근상 드리고 싶다. 우리 문서님에게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일까요? 오늘부터 동탄은 잔뜩 흐립니다. 콩디의 라라랜드에 잘 탑승했어요. 하시면서, 아, 저를 너무나 앞에서 뒤에서 보듬어 주신 우리 홍정아님 오늘도 따뜻한 문자 감사합니다. 김은님도 찾아오셨고 안병숙님, 라니님, 황승현님 본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하이 우리 황승현님 진유승님 이모티콘 잘 받았고요. 콩디님 오늘도 쏜다 최효일님 저 이분은 개인적으로 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계속 싸드리고 싶습니다. 고혜경님도 찾아와주셨고 정영자님 우리 천은경님 오셨습니다. 뿐이언니 라라랜드 출첵하러 왔습니다 하셨어요. 잘 왔어요. 이종표님 내일 내 생일이에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두었더라고요. 미리미리 축하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종표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종표님 내일 생일이야. 어우, 저 이번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은숙님, 옥종아님, 한수진님, 장인혜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사랑해님도 또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옥종아님, 이성호님, 오늘 콩디 블랙콩디 하시면서 맞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블랙으로 감쌌습니다. 윤이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콩디 반갑다 하셨고 6839님 오랜만에 들립니다 하셨어요. 좀 바쁘셨나 봐요. 여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 2시간 우리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니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너무 사랑스러운 노래 두 곡이네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YB의 박하사탕이 되겠습니다. 이 박하사탕을 대표하는 가사라면 나 돌아갈래. 바로 이거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Music magic. 내가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면 같이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YB의 박하사탕,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윤도현 밴드의 박하사탕 듣고 왔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때 언제일지 지금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2337님, 멋모르고 자영업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요. 그냥 월급쟁이로 있는 게 몸도 마음도 천국이란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휴휴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나순이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우, 꽤나 멀리 돌아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뭐 요때 무슨 사는 재미 맛을 알까요? 여튼 이때 아빠가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맛있는 거 진짜 진짜 많이 사주셨거든요. 또 아빠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유가 있으셨네요. 제가 너무 급했어. 앞질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보고 싶다 하시면서 나순이님 먼저 떠나신 아버님 생각이 나셨고 이래저래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임정임님, 저는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누가 그랬더라? 어떤 선배님이셨는데 너는 아마 그때로 돌아가도 공부를 안 할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다. 이런 얘기 해줬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 임정임님, 선배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를 고스란히 해주고 싶은 이 느낌은 과연 뭐 때문일까요? 6221님, 저는 결혼 전이요. 더 후회 없이 일해보고 놀아보고 싶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죠. 아,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저는 참 후회 없이 일도 할 수 있고 또 놀고 싶을 때 또 시원하게 놀 수도 있고 이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삶이 저한테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6041님, 30년 전 날씬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를 지니셨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 6041님,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구산동에서 간호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걱정 없고 티 없이 맑게 웃던 학생 시절이 그립습니다.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르 거리던 그때요 하시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군요. 5145님, 지난주로 돌아가서 지난주 최근으로 돌아가네요. 복권 틀린 번호 하나를 바꿔 3등을 1등으로 바꾸고 싶네요. 그래도 3등 하셨어? 와, 근데 1등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난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5145님, 다음번에는 꼭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 오, 3등 하셨어. 그리고 김영수님, 저는 중3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오, 중3 사춘기. 우리 딸, 인생의 황금기 잘 즐겨라. 엄마 말 좀 잘 듣고. 우리 김영수님, 어머님이 또 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선지은님도 저는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본 CC를 저도 해보고 싶어요. 아, 못해보셨나 봐요? 나 왜 한 번도 CC를 못해봤을까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진짜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저는요, 친구의 소개팅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친구가 남친이 생긴 후로 주말에 놀 수가 없어요. 이럴 줄은 몰랐네요. 친구야, 놀아줘 하시면서 오경희님 보내셨습니다. 또 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절친들은 살짝 뒤로 물러나야 돼. 어쩔 수 없이. 6410님,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빨리 건강검진하고 보험 많이 들어

라고 하고 싶어요. 아, 작년 연말에 큰 수술을 했거든요. 현재는 건강하답니다. 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미리미리 들어놓고 건강검진도 할 걸. 그래서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6410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큰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건강하다고 하니까 이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듀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를 돌아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정답.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4시 50분 25초 지나가고 있네요. 팝콘 쪼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엄마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저기 많이 여행하고 싶어요. 지금은 무릎 수술하시고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함께하지 못해 많이 죄송합니다. 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진짜 바쁘시겠죠. 근데 바쁘다는 핑계 이건 또 핑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또 이니님도 주셨습니다.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꿈이 여군이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다시 고3으로 간다면 꼭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그 꿈에 살짝 미련이 있는 듯합니다. 아, 형편이 괜찮았고 그랬더라면 진짜 멋진 군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홍인희님. 1545님 딱 군대 전역했을 때로 돌아가서 주식 구매해야죠. 하시면서 아 이분이 듀스의 나를 돌아봐 신청하셨었군요. 노래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겠죠. 그리고 구문서님 저는 결혼 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결혼 전에 여친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시면서 아우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많기만 한 것보다 적어도 정교한 게 정교하게 알찬 게 낫죠. 구문서님 인기 많으면 뭐해. 실속이 있어야지. 그죠? 3699님. 콩디. 저는 2002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솔로인데 그때로 돌아가면 꼭 연애에 성공해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사랑과 열기가 넘쳤던 2002년으로 보내줘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때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초1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뿅 해서 초1로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이게. 그리고 3699님 솔로 저처럼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많이 멋지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쪽이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9809님 저는 24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딱 꼬집어서 24살이에요. 남편을 알게 되기 전이요. 그럼 그때 우리 집 왼수를 안 만났을 겁니다. 정말 손이 너무 갑니다 하시면서 5809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손이 많이 가시는구나. 우리 남편분께서. 그래도 이런 분 없으면 우리 5809님 허전하지 않으실까요? 9110님 32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결혼 얘기 오갔던 남친이 있었는데 저의 변심으로 헤어졌거든요. 그땐 결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외로움이 더 그때는 결혼이 무서웠는데 지금 외로움이 더 무서워.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지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때로 진짜 돌아가고 싶긴 하겠다. 32살 9110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유승님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저도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인생 최고로 와우 멋지다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크, 저 같은 분이 여기 또 계시네. 우리 신유승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늘 내가 돌아가고 싶은 때로 뮤직 매직 꾸며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요. 싸이의 어땠어요?

을까 준비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난 어땠을까? 여러분들 상상 많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자.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후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밀려서 지나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6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매송 또 일지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와 또 수원 부근,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 각각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최경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경북 어이성 고천에 사는 경인의 사도예요. 매일 라라랜드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랑이랑 함께 자두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매일 라디오를 친구 삼아 들으면서 자두 알솎기를 한답니다. 지금 알솎기를 잘해 두어야 8월에 새콤달콤한 자두를 맛볼 수 있거든요. 날씨가 더워져서 힘들긴 해도 제가 택한 농부의 삶이겠죠. 옆에 있는 이석원 씨도 구천 면민들도 힘내세요. 올해는 냉해 피해로 인해 인력 없이 이 시간만큼 콩디가 저의 유일한 말벗이랍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라라랜드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재밌는 입담과 좋은 노래 오구오구도 잘 부탁합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자두의 김밥이었습니다. 우리 최경희님이 오늘의 라방을 꾸며주셨습니다. 우리 경희님이 택한 농부의 삶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석원님 그리고 구청 면민들도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번도 여기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콩디가 아주 유일한 말벗이라고 해주셨어요. 좋은 글들 많이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우리 경희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입담과 좋은 노래 오구오구 오구오구 잘 부탁합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최경희님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최경희님 기억해 두었다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두 진짜 좋아했는데 안병숙님. 우리 안병숙님 제가 지금 오늘 사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까 잠깐 스치고 올라간 것 중에 오늘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문자 한 줄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바로 기분이 풀리셨어요? 저도 자두 진짜 좋아하는데 하면서 우리 안병숙님 원래 페이스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얼른 얼른 화가 나셨으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진님 자두 맛있어요. 맛있죠. 건강에도 좋고. 이소영님 오셨습니다. 씩씩하고 밝으셔서 병해충들은 근처도 못 올 것 같습니다. 자두 농사 대박나세요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Fingers crossed. 그리고 김은숙님 저희도 자두 잘 되어야 하는데 오 우리 은숙님도 자두 농사 하시나 보네요. 하시는 분들 뭐 포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다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풍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7560님 화성도 날씨가 굉장히 흐리대요. 내일 비 온다더니 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콩디 목소리 짱이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6706님 가족 일로 마음이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움보다는 이해, 상처보다는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값진 걸 또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응원 만이라도 이렇게 전합니다. 김성경님 요리 수업 신청해서 첫 수업을 듣고 왔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경님. 안규영님 TV가 고장 났습니다. 고장 잘 난 것 같습니다. 라디오 듣자고 해서 크게 틀어놨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고장 났는데 좋대. 그리고 아까 저도 찐 애청자입니다. 용기네요. 하루 종일 문자 중이네요. 새싹인데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커. 새싹인데 응원을 못할 망정 그쵸? 6706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플리 주제 알려드려야죠. 상큼한 주제네요. 과일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 또 가수 이름에 과일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받으실 분 오늘도 어김없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우리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과일 플리가 되겠습니다. 과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 아주 상큼한 이 과일 플리 주제입니다. 제목이나 가사, 가수 이름에 과일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를 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하나98님 신청해봅니다 이 노래. 그리고 이승배님 저는 오렌지 좋아해요 콩디. 김수현님은 과일하니까 오렌지, 오렌지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떠오르신다고 문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듣자 듣자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따뜻한 노래 신청해 봅니다. 938 하나님. 그리고 백미연님, 콩디콩디 우리 이 노래도 들어요. 들어 듣자. 파파야의 내 얘기 들어봐.

상큼한 거는 레몬입니다. 윤지수님, 박혜경의 레몬트리 다 같이 들어요. 김정우님, 박혜경의 레몬트리 제목만 들어도 벌써 침이 확 고입니다. 6223님, 과일하면 생각나는 건 박혜경의 레몬트리요. 시원한 레모네이드가 땡기는 그런 날입니다. 같이 맛봐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과일풀이로 오늘 봄풀이 꾸며봤는데요. 어우, 들어간 노래들 정말 많네요. 그리고 다 좋아하는 것들이야. 레드벨벳의 빨간맛,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박혜경의 레몬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과일 한 입도 안 했는데 먹은 것 같습니다. 3734님 보내주셨어요. 어우, 저는 오늘 사과도 먹고 미니토마토인가? 그것도 먹고 키위도 먹고 과일을 하나를 먹고 왔는데. 6933님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체리도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름이님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리고 0774님 푸른 하늘의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 오렌지. 즙이 그냥 쫙 터지는 오렌지도 먹고 싶네요. 오혜진님,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싶어요. 복숭아도 맛있겠다. 그리고 문진영님,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요. 요즘 수박 자주 먹고 있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수분이 많은 수박들 많이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조영애님도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박이 최고죠 하셨습니다. 이하나89님 제주소년 귤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혜송님 늘 유쾌상쾌 통쾌한 라라랜드 감사합니다 라고 잊지 않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김건모의 딸기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3287님도 보내주셨고, 8028님, 4751님, 김홍관님, 35577님, 6896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홍관님은, 김홍관님, 안치환의 살구꽃 지고 복사꽃 피던 날. 이 노래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강보라님도 보내주셨고, 조판성님. 또 문자 보내주셨고, 한수진님 수박파티, 그리고 5923님도 갑자기 아이유의 복숭아가 생각났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수박 완전 비싸요. 한 통에 47,000원이요? 오, 엄청 비싸네. 저는 사과가 요즘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야, 이 또 수박이 또 꽤나 한몫합니다. 이 원숭이가 바나나 알러지라니 재미있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어휴, 벌써 클릭을 그때 안 해놓고 잽싸게 없어졌네. 여튼 오늘 봄풀리, 과일풀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에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지난 주말 신랑의 생일이었다. 생일엔 생일자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 우리 집 규칙에 따라 신랑의 최애 메뉴인 대게찜을 먹으러 가려는데 그때 마침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딸, 채소방 옆에 있어? 엄마 좀 바꿔줘봐. 우리 채서방 생일 축하해. 아픈 데는 없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 딸한테 사달라고 그래. 생일 축하해. 안 사주면 나한테 꼭 전화해. 내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아이고 채서방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엄마와 신랑이 통화하는 걸 듣고 있으면 둘이 꼭 모자지간 같다. 아주 애틋하기가 나랑 내 아들 저리 가라다. 엄마가 신랑을 예뻐하는 이유를 물론 모르는 건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뭘 저렇게까지 예뻐하는지 가끔은 질투가 난다.
1: 성준아, 혹시 내 딸이랑 같이 있니? 아, 곧 만날 거야. 만나면 회사에 무슨 일 있는지 좀 물어봐 줄래? 아까 통화했는데 말이야, 애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고. 알게 되면 엄마한테 꼭 알려줘. 고마워 성준아.
0: 우리 연애 시절에 엄마는 당시 남친이던 신랑을 통해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는 했다. 물론 그때는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 엄마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내 엄마여서 그런 줄 알았다. 아또
2: 어머니, 희영이 회사에서 혼났대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요 맛있는 거 먹이고 있습니다. 기분 싹 풀어서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0: 둘이 이렇게 나몰래 연락하며 지냈을 줄이야. 엄마에겐 든든한 자기 편이 생겼으니 마음에 쏙 들었겠다 싶다.
1: 성준아, 엄마야. 내 딸 혹시 최근에 뭐 쇼핑한 거 있니? 집으로 택배가 하나 왔는데 말이야. 자꾸 무슨 이벤트 경품에 당첨이 됐다 막 그래. 근데 이거 딱 봐도 해외에서 직구로 산 거 같은데 말이야. 아우, 내가 알 수가 없다. 얘가 요즘 돈을 펑펑 써서 아주 죽겠어 엄마가. 성준아, 알게 되면 엄마한테 꼭 알려줘. 고마워 성준아.
0: 지금 생각하면 신랑도 철저히 우리 엄마의 편이었다. 나에 대해 몰래 일러 바친 게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
3: 아 또.
2: 어머니, 그거요, 희영이가 산 거 맞대요. 카드로 3개월 할부했대요. 경품이라고 계속 우기면 말이죠 어머니. 참여한 거 인증하라고 해보세요 어머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머니.
0: 엄마는 오늘도 우리 사위 잘 챙기라며 잔소리를 한다. 손주 밥은 먹었는지 묻고, 사위 밥은 먹었는지 묻고, 그 다음에야 나를 찾는 엄마는 누구의 엄마일까? 서러워도 너무 서러운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트와이스의 TT였고요. 오늘 어떤 가요는 김희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뉴클레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스파이였어. 적과 동침이었어. 우리 한수진님 남의 일이 아니네요. 4190님은 아, 서러워 마셔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따님이 1등이죠. 김수진님 서러워하지 마세요. 사위랑 장모님이랑 사이좋으면 좋죠. 저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파이면 어때요? 적과의 동침이면 어때요? 사이만 좋고 되게 웃음나고 행복해 보이고 저는 좋더라고요. 소개하는 내내. 사위랑 어쩜 그렇게 친할까요? 부럽네요. 친숙함도 타고나는 듯해요. 이명자님 보내주셨습니다. 8205님 역시 남의 편이 맞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꼬박꼬박 그쵸 내 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는 딸이 1번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편 오늘도 어머니 스파이 하시느라 바쁘실 듯.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느끼셨죠? 그리고 콩디님 살갑게 잘하시네요. 마치 콩디 사위 같아. 아우 징그러워. 이러지 마세요. 김문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 연기가 좀 괜찮았었나 보네요. 콩디는 잘해, 너무 잘해. 역시 연기자요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 참 쑥스러움이 이런 거 안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눈에 띄네. 아무튼 어떤가요? 우리 김희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사연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이상우의 이젠,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이렇게 두 곡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제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또 빠르게 스피드하게 전해드려볼게요. 양지희님, 천안도 흐리다고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흐리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허재환님, 창원 동음밭에서 완두콩 수확하고 계시대요. 매일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흔적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천현정님, 사춘기 고1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벌써 4년 정도 돼간다고 합니다. 꽤나 길게 우리 현정님을 고1 아이가 괴롭히나 보네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3792님, 콩디 보라로 처음 보는데 너무 자유롭게 방송을 하시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곽경옥님, 부산에서 주셨어요. 제 이름도 꼭 좀 불러달라고. 우리 곽경옥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안채윤님, 오늘 처음 듣게 된 라디오예요. 앞으로도 정착하러 종종 올게요. 콩디라고 부르나 보네요. 저도 불러봐도 되죠? 콩디 하셨습니다. 암요, 얼마든지 콩디 콩디.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김동현님도 오셨어요. 콩디 라디오 들으면서 업무일지 적다가요. 콩디님 방송 내용을 적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콩디 방송을 좋아하나 봐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재대로 지나면서 463번 버스에서 기사님이 크게 틀어놓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콩디의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칼국수 드시러 가신대요. 맛있겠다. 7397님 보내주셨고, 오늘 라라랜드 처음 방문입니다 하시면서 김영웅님, 이서윤님도 어제 친정언니들 만나 점심 먹고요. 친정 가서 엄마랑 1박하고 오늘 집에 오셨대요. 혼자 있었던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저녁 짓는 중이라고 이서윤님 또 실력 발휘하시나 봅니다. 한 여자의 아내로 두 아이 엄마로 11년 살다 어제부터 취업해서 퇴근길입니다. 오, 멋지십니다.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암요, 암요. 제가 시원한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8247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일을 하셔야 돼요. 콩디, 저도 좀 불러줘야 하셨습니다. 6706님, 0077님, 제주 가파도 마라도 가는 운진항은 우중충합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날씨 정보 주셨고, 이인주님, 포도 육순 정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양건우님, 인천도 흐립니다. 장마가 오려나 봐요. 장마가? 이 칙칙한 날씨에는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며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습니다. 암요, 암요, 기분 전환 하셔야죠.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임윤섭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일산에서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어떡하지? 5331님, 그리고 이현선님, 콩디, 저는 콩디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콩디의 유행어를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 서로 콩디 따라서 애기한테 얘기하듯 합니다. 많이 웃으면서 지낸답니다. 고마워요 하시면서 그랬죠 한번 해달라고 우리 이현선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죠, 잘했어. 7494님도 문자 보내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객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7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인천 방향은 석수에서 광명터널까지 4km 정체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는 3km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매송까지는 3km 정체, 또 일지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치악 2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대저분기점에서 삼락까지는 3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 근데 진짜 피곤한 날에는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는 자판기

이 커피 한 잔이 당기지 않으십니까? 아, 그 달콤함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동전을 넣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버튼을 누르고 종이컵이 톡 하고 떨어지면 커피가 언제 다 나오나 자꾸 안을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곤 했어요. 길거리 정류장 옆에서, 학교 교정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오늘 같은 봄날 저녁에 마시던 밀크커피엔 묘한 낭만이 있었습니다. 낭만이라는 건 어쩌면 그런 거겠죠? 별것 아닌 순간도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이와 김영중의 좋은 사람 오늘 첫 곡이었어요. 노래 가사 속에 나오네요.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진 내 마음을 담아. 그 자판기 앞에는 뭔가 휴식이 있는 공간, 그리고 뭔가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뭔가 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때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의 6층에 자판기 커피에서 커피 기계 앞에서 항상 예, 친구들이랑 노닥노닥 공부는 안 하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야 6층 자판기 앞에서 만나? 이렇게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2114님 아, 정말 맛있는 믹스커피 아이스로 타드릴게요. 놀러오세요. 그렇죠. 그 여름에 한여름에도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텐데 이 믹스커피로 거의 한 통을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그게 또 유행이기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시원해요 또 그죠? 5765님 달달한 밀크커피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마실 때가 제일 맛있네요. 맞아요. 오후가 넘어가야지 좀 땡기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가수 앨범 작업할 때 녹음실을 가잖아요.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가요. 처음에는. 그래서 녹음을 막 열심히 하고 디렉팅을 하고 이러다가 보통 한 프로가 지나면 한 프로가 이제 3시간 반을 한 프로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지나면 꼭 그 믹스 커피가 당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 좀 종이컵 큰 거에다가 믹스 커피 두 포를 넣고 꼭 이렇게 저을 때도 스터 할 때도 그 믹스 커피 그 봉다리로 해야 돼. 그 봉지로 이렇게 하고 물로 살짝 세척해서 버리고 아, 그렇게 좀 당이 땡긴다 뭐 이럴 순간에 믹스 커피를 찾게 됩니다. 윤은영님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컵 나오기 전부터 자판기에 손 넣고 있죠. 이 얘기도 있었죠. 그걸 못 기다려. 그거 한 15초 될까?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예,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고 뭔가 밈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0477님 우리 가게 자판기 커피도 인기가 많아요. 오며 가며 많이들 드십니다. 힘주는 커피라면서. 아 그래요. 요즘 자판기 커피 기계가 많이 눈에 띄진 않아요. 어떤 뭐 음식점이나 무슨 회관 이런 데 고깃집 같은 데 이제 출입문 쪽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좋습니다. 뭔가 자판기 커피 생각하면은 정이 느껴지죠. 예. 그런 정. 예. 우리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도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오늘 드라이빙 포인트 잠시 후에 출석 체크하는데 예, 거기에 소개된 분들께 특별하게 믹스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수령하실 수 있는 컵으로 된 믹스커피입니다. 예,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만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믹스커피 잘 준비해놨고요. 자, 드라이빙 포인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래를 듣는데 이 노래는요. 4833님께서 오늘이 남편 생일인데 남편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승표 생일 축하한다.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승표 씨 듣고 계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인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시면서 생일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깜짝 놀랐을 홍승표님께 전해드립니다. 네가 참 좋아 홍승표.

현재 시각 6시 14분 55초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양건우님,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인데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막혀요. 유유. 평소보다 더 많이 막혀요? 오, 퇴근길이라 기본적으로 막히는 건데. 아이고, 근데 구월동, 남동구 하니까요. 저 엊그저께 일요일날 야구 보러 미추홀구 문학동 갔다 왔어요. 문학경기장. 며칠 전에 갔다 왔다고 되게 반갑게 느껴지네요. 5655님. 오늘 연찻날인데 청소하느라 하루가 다 갔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씻고 커튼 빨고 화장실 청소까지 지금 막 누웠어요. 와, 계절 숙제하셨다. 아이, 부럽다. 아, 저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업체를 부르자니. 아이고, 또 일정이 다 밀려가지고 예약 밀려서 안 잡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송보라님, 내일 행사가 있어서 땅두릅 3kg을 손질하면서 듣습니다. 이제 곧 데쳐야 하는데 크기가 제각각이라 크기별로 분류도 하고 있어요. 인디는 참두릅파? 땅두릅파? 아, 그 구별을 잘 못하겠는데요. 저는 두릅 좋아해요. 그래서 밥 반찬으로 계속 두릅만 먹고 있어요. 그 된장 무침, 두릅 된장 무침. 근데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최근에 어저껜가? 이렇게 막 무치시는데 손질하다 보니까 딱딱한 부분이 이제 두릅이 들어갈 때가 돼가지고 그게 생겼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걸 들었었어요. 예, 찾아보고 무슨 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39님, 아, 믹스커피 없이는 못 살죠. 일명 노랭이 봉지 커피. 저녁은요, 고기 먹으러 가요. 갈비살. 벌써 힘이 나네요. 와, 진짜 고기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오늘 점심에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 목살 구워 먹고 나왔더니 아주 그냥 힘이 넘치네. 그리고 8103님, 인디하이,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하는 일은요, 3년마다 전체 평가라고 해서 하루 종일 감사를 받는 게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몇 달간 야근에 라디오는커녕 꿈속에서도 헤맸으니 정말 말 다했죠. 근데 조금 전에 드디어 다 끝났답니다. 아니, 결과는 모르겠고 야호 야호 100번 1000번 외치고 싶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같이 준비한 직원들이랑 동료들이랑 정말 너무 고생 많았다. 다독이면서 오늘 당장 회식하고 싶진 않고 그냥 오늘 그냥 집에 가자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 많이 달려오셨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커피 드리고 싶네요. 방금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믹스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이승철의 아마추어였습니다. 성현국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아, 드라이빙 포인트. 오, 인천 식구들 모이고 계시는데요. 4558님, 인천 서구 청라입니다. 지금 퇴근 중인데 불멍하러 가려고 했는데 비 올 것 같아요. 오늘날, 오늘 저기 캠핑 약속 잡으신 거예요? 어, 진짜 급속도로 하늘이 검해지면서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이 너무 이르게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예, 빗방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러네. 청라, 청라도 좋죠. 청라도 야구장이 새로 청라돔구장이 생긴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죠? 7824님, 인디 안녕하세요. 이른 저녁 끝내고 정리하다가 보냅니다. 출첵합니다. 여기 제주도 흐린 하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 비가 온다고 하죠. 제주 지역도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비가 제법 내리는 것 같은데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주도는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죠? 김명화님, 구미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뵙고 분당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인디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트. 어머니 잘 계세요? 너무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을 기약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중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의 다 다다르셨나 집에 오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함께 좋은 음악과 함께 주행하시죠. 그리고 4773님, 인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극을 보기 위해서 마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 설레요. 오, 연극, 오, 마곡에서 연극하는군요. 오, 예, 좋은 작품. 문화생활 괜찮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출석 체크해드린, 해주신 우리 스티인들께 믹스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 열립니다. 오늘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스테인 주목하시고요. 파밤 파밤 파밤. 함께 투게더입니다. 그러니까 파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파밤 파밤 파밤 이런 느낌. 함께 투게더. 제목이나 가사에 함께 투게더가 들어간 노래 한 곡 골라서 유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노래 네 곡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야, 함께 투게더. 하, 엄청 많이 가사에 쓰이거든요. 특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과 함께한 그 노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연도 덧붙여주시면 정말 더 좋겠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방송에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트인 꿈나무상. 네,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 비워둬요.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이제 매일 함께하는 겁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보내주십시오. 아, 와, 노래 제목이 오. 데믹스의 두 명의 애인, 그리고 구피의 게임의 법칙.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함께, together입니다. 스트링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너무 분위기 있네.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신청합니다. 기분 좋아지는 곡이에요 하신 1035님 들으세요.

양태성님께서요, 슈퍼스타 K3 마지막 무대에서 불렀던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울랄라 세션입니다. 너와 함께.

아, 익숙한 목소리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입니다. 이 노래는 3346님이 학창시절에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요. 노래방 최애곡이었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새록.

3699님 옛날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노랫말이 좋아요. 함께 있어요. 그대의 곁에 있어요. 옵션입니다. 함께.

0: 스드인이라 함께해서 좋았던 유인음악가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 명단은요, 우리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면 되고요. 당첨되시면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본문에 꼭 남겨주세요. 자, 함께를 주제로 한 유인음악가게 이제 새싹을 위한 스드인 꿈나무상은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우선 광고부터 들으실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2: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지원님,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들 좋으네요. 왠지 힘도 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김예준님, 함께라는 키워드를 들으시고 택시기사님이 다 함께 차차차이 하셨어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이. 네. 차차차이 이렇게 해줘야 되죠. 기사님 너무 재밌으십니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애드립을 쳤네요. 자, 이제 꿈나무상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엄청 좋죠. 노을의 함께라는 노래 좋아해요. 들으면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뭔가 울컥하기도 해요 하셨어요. 이 함께라는 노래는 90년대 초반에 김건모 씨랑 박광현 씨가 불러서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더 유명해져서 노을이 리메이크를 한 노을의 함께. 신청해 주신 박지은님께 꿈나무상 드리고 배달음식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여전히 이동량이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도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정체입니다. 또 월곡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도 정체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도 6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와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어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2부 첫 곡이었고요. 이 노래는요. 우리 0708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20년 넘게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이제야 다리 수술을 잘 마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간만에 집에 가는데 과일 한 바가지 들고 갈게요. 이따 봐요 아빠. 혹시 신청곡이 된다면 아버지 애창곡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려놨나요?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좀 그 미루고 미루다가 일정을 잡으시고 이제 수술을 잘 마치셨나 봅니다. 아휴, 그게 우리 아버지들이시죠.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브라보 마이 아버지. 축하드리고 우리 0708님께 빵집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껏 자랑하세요 아버지 보고. 자, 이제 2부 잠시 후에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하늘 참 좋죠. 그리고 나무, 꽃, 야, 이런 주변을 둘러싼 풍경 사진도 보낼 것이 넘쳐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가득한 우리 일상 이야기도 좋아요.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할게요. 쇼리 실라!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펄럭펄럭 펄럭펄럭펄럭
1: 스비토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토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상큼한 레몬 아이스티 쿠폰 상례아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 바퀴스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에일리의 보여줄게 였습니다. 도착한 문자 볼까요? 김은지님, 인엄마였는데 상큼한 레몬 아이스티 쿠폰. 오, 진짜 제가 한 의도를 정말 잘 알아주시네요. 상큼한 레몬 아이스티 쿠폰. 상레아쿠. 상레아쿠! 맞아요. 약간 아까 그 첫 곡이 브라브 마이 라이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상례 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상례 아쿠! 오수진님, 상례 아쿠? 그건 모르겠고 전 레몬 좋아해요. 어유, 그럼 도전하셔야죠. 2632님, 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유유. 빠라밤밤밤밤 빠라밤밤밤밤. 이것만 계속 맴돌아요. 그럼 어떻게? 결국엔 네, 그래도 저 보내주셨겠죠. 예. 1339님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아, 이것도 뭔가 펄럭펄럭하는 느낌이 나죠. 펄럭펄럭 펄럭펄럭. 네. 조성호님. 오, 조성호님, 혹시 오늘 정답 가수의 어떤 어이? 조성호의 예 가죽잠바. 되게 당차다. 아, 그러네요. 예. 1601님 정답은 에일리의 보여줄게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꼭 추첨해주세요. 배고파요. 네, 아쉽습니다. 김보경님, 자켓 좀 펄럭여야 하는데 오늘 잉디 티 입었네. 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또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도착한 문자 다 봤고요.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지요. 이 노래가 되게 높아요. 조성모 선배님, 어우, 대단해.
1: 하지만 끝난 거야. 네가 나를 잊는데 도움만 됐을 뿐. 오,
0: 아, 정답은 조성모의 다짐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맞춰주셨고요. 진짜 자켓 펄럭이는 우리 조성모 씨. 그리고 막 매실 음료 광고도 생각나고, 아, 정말 빠라밤빠밤 이것도 생각나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컨닝을 통해서 다 잘들 맞춰주신 것 같네요. 조성모의 다짐. 그래서 오늘 힌트곡, 힌트를 드렸죠. 힌트곡이 에일리의 보여줄게잖아요. 뭔가 보여줄게. 다짐, 보여줄 테야, 보여주리라, 보여줄 텐께. 약간 이런 다짐. 이것도 굉장한 힌트였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상레아쿠, 재밌네요. 인디 펄럭펄럭이 큰 힌트였네요. 조성모의 다짐, 맞습니다. 4532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 벽에는 오빠 때문에 아시나요 시절 브로마이드가 걸려있어요. 아, 진짜 국민 오빠였죠. 전 국민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은 슈퍼스타가 있었을까 싶은, 예. 조용필 씨 선배님 다음에는 조성모 씨였던 것 같아요. 예, 기억에. 예. 조성모의 다짐 맞춰주신 5290님 축하드립니다. 자켓 입고 팔락거렸나요? 크크 하신 새싹문자 8977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깨 볶다가 다짐합니다. 다음번엔 볶은 깨로 사다 먹어야지. 다섯 번 씻고 볶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조성모의 다짐. 야, 이렇게 훌륭한 해학을. 유수정님도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음번엔 볶음깨로 사다 먹어야지. 와, 도저히 이건 할 게 아니다. 야, 정말 이 돈으로, 아이고, 말해서. 네, 당첨되시면 우리 레몬 아이스티 쿠폰. 어떤 레몬? 상큼한 레몬. 상레아구!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정답 꼭 듣겠습니다. 조성모의 다짐.

0: 와. 5539님, 이 노래 히트할 때 노래방에서 열심히 펄럭이던 너 잘 살고 있냐?
1: 호호호, 나가 아니라.
0: 아, 그 노래를 정말 열심히 잘 불렀던 친구가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그렇죠. 엄청 흔들어대가지고 그냥 먼지 펄펄 날리고 막, 어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수기님, 가위바위보만 하면 저는 다 짐. 다 짐. 이런 개그 안 좋아하려나? 아니, 좋아요. 좋아하고요. 좋아요. 앞으로 해도 이수기, 뒤로 해도 이수기. 예, 이수기님, 기억하겠습니다. 김초희님, 야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빨리 정리하고 스트링 끝날 때 같이 퇴근하겠다는 다짐. 여러 가지 다짐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말장난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인디한테 잘 뭔가 보고서 쓰듯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정말 바람직합니다. 진짜 너무 이뻐 죽겠어 다들. 한유나님, 오늘 아침 남편에게 역정을 냈는데 좋은 아내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오, 이건 좀 짠하다. 그러셨어요? 에휴, 그럴 이유가 있으셨겠죠. 남편이 너무, 남편이 소위 요즘 말하는 쫄았을라나? 좀 풀어주세요. 잔뜩 긴장하고 계실 텐데. 0007님, 형, 스비뚜바 전문가 영민이에요. 오늘은 정답을 보내지 못했어요. 조성모의 다짐인 건 알았어요. 근데 다짐으로 어떻게 재치를 뽐내야 할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형님이 읽어주시지 않더라도 정답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도 못한 제가.
2: 이런 능력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개탄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0: 그럴 때 보내시죠. 그럴 때 이런 것 쭉. 그러니까 이 장난기 있으신 우리 소나무스드인 영민 씨는 정말 제가 엄청 기다리거든요, 사연을. 이런 식으로 또 저를 엄청 웃겨주셨습니다. 아,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네. 너무 웃겨가지고. 그죠? 아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즐거운 사연과 재치로 재미를 더해가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요.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장면 만나러 가야지.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5238님 오늘의 장면. 다 큰 아들이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걸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사 먹던 떡꼬치가 생각이 나서 집에서 만들어 봤어요. 쫄깃쫄깃한 떡꼬치가 너무 맛있어서 저녁으로 대신해야겠어요. 어린 시절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지만 먹고 싶지만 침만 흘렸던 추억이 납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고. 인디도 떡꼬치 좋아하나요? 저는 쭉 읽어 내려가면서 떡꼬치 저녁으로 먹고 싶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녁으로 대신해야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 네. 아, 그냥 떡볶이를 해줄 수 있지만 떡꼬치 정말 좋죠. 살짝 구워가지고 불에 구운 그 떡에 케찹에 그다음에 소세지 뭐 그 프랑크 뭐 이게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엄청 맛있죠. 전 휴게소 갔을 때 항상 사 먹어요. 0554님 작은 텃밭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딸기를 남편이 따다 주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맛은 그래도 딸기 맛이 나네요. 새콤달콤 맛과 오도독 씹히는 딸기 씨앗까지 남편이랑 나눠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맛있다. 아 맛있대. 난 항상 이렇게 보면 맛있다 그래. 저 오늘 식사하고 간식으로 먹은 게 다 우리 수드인 사진이랑 사연에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딸기 정말 너무 좋아해서 요즘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절반 한 10알 먹고 나왔거든요. 딸기 진짜 맛있어. 딸기 먹고 씨가 이렇게 치아 사이에 끼면 남편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서로 그러면서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행복이죠. 4190님 샤스타 데이지 꽃이라고 아시나요? 제 머릿속엔 없습니다. 배워볼게요. 이 꽃이 무리지어 핀 곳이 은근히 많지가 않아서 구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구로구에 있는 푸른 수목원이라는 곳을 둘러봤는데 바람에 일렁이는 꽃들이 예뻤어요 하셨어요. 아 구로구 푸른 수목원. 아 샤스타 데이지.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제가 저 꽃 되게 좋아해요. 저 비슷한 꽃이 되게 많아요. 데이지 꽃인데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한다고 마가렛이라는 꽃도 초록 조아이처럼 생겼어요. 저거보다 살짝 작아. 근데 정말 예뻐. 하도 예뻐서 저게 이제 여성분들 귀걸이 디자인이나 목걸이 디자인으로도 많이 나오죠. 오, 샤스타 데이지구나. 아이고 데이지인데 샤스타 한다잉. 이렇게 외워야겠다. 고맙습니다. 푸른수목원에 이렇게 데이지 꽃이 엄청 이쁘게 폈네. 아유 고마워요.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길구봉구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였어요. 옛날 추억 많이들 이야기하시네요. 김수경님, 가끔 어릴 적 음식 생각나요. 학교 앞에, 맞아요. 떡꼬치. 그냥 떡만 주르륵 연결해서, 그죠? 김혜미님께서, 요즘 떡꼬치는 가래떡을 튀겨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떡꼬치랑 달라서 당황했어요. 요즘 하도 이제 두꺼운 가래떡, 듬성듬성 썰어서 그 크기로. 그치, 학교 다닐 때는 밀떡, 얇은 밀떡을 이렇게 엮어줬었던 것 같아요. 박주은님, 떡꼬치를 집에서 만드시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순대꼬치 좋아했어요. 아, 순대도, 그래요? 순대꼬치. 순대꼬치 상상하니까, 와, 헤비하다. 오, 그래. 하여튼 뭐든 꼬치로 만들면 엄청 맛있죠. 고기산적도 그렇고. 닭똥집도 꼬치로 하면 이렇게 맛있듯이. 예, 양꼬치. 아, 맞아. 그런 거. 맛있겠다. 검은 봉다리님. 밭에 저런 딸기가 자란다니 부럽다. 밭 주인분. 예,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더 이제 이면을 들어가셨어. 아, 저런 걸 가지신 분들 너무 부럽다. 고애경님. 우리 집 남의 편은요. 데이지 꽃을 달걀 후라이라고 했어요. 달걀 후라이 꽃이라고. 지금 생각해봐도 웃음이 납니다. 흰 꽃의 가운데 노란색이 그렇기도 하네요. 오, 오늘 남의 편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게 유행이 돼서 그 지금 저 꽃을 다 계란 후라이 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되게 예, 아차

싶었어요. 맞아. 맞아. 저 꽃이지, 그 꽃이지. 유경희님, 어렸을 때 엄마가 데이지로 꽃반지를 많이 만들어서 해주셨는데 지금은 추억이네요. 맞아요. 어린 시절에 그 반지를 만들어 주실 때 민들레인가? 그 노란 그 예. 데이지까지는 아닌데 민들레 이렇게 맞죠? 되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저도 자랑스럽게 끼고 다니기도 했는데. 임보라님, 스틴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공간도 알게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배우고 구로구 수목원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 마음이랑 딱 그냥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진짜 그래. 정말 알게 되는 게 많고 공부하는 즐거움도 생기고 그죠? 얼마 전에 버터스카치 스패너 몽키 스패너? 아인슈페너? 아인슈페너? 아, 몽키 스패너는 공구지 자동차 고칠 때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배우고 응? 정말 버터스카치 버터를 끓여서 설탕이랑 녹여가지고 캐러멜스럽게 딱 머릿속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딱 이게 스틴이에요. 구로구 수목원. 구로구 수목원. 그 옆에 이쪽에 더 가면은 마곡에 서울 수목원 있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유님께서, 인디, 요즘 저의 최애 개그맨이에요. 아니, 개그맨보다 더 웃긴 것 같아요. 잔잔하게 훅훅 들어와요. 그리시유? 죄송합니다. 아, 개그맨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욕심이 생기면 안 돼. 개그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과유불급이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감사할 뿐이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오, 진짜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 DJ가 나만의 제일 가는 최고 웃긴 개그맨인 것 같아. 저는 다 커서 최근이 아니지. 데뷔 때. 하여튼 그 전부터 저는 유희열 씨 방송 되게 즐겨 들었거든요. 라천. 아, 진짜 웃겨. 아, 너무 좋아하는 개그맨이 유희열 씨고.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는 그렇게 문세영님 재밌었고, 예.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종환의, 예. 이종환 선생님도 되게 웃겼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웃겼어요. 이렇게 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6185님, 인디, 오랜만에 운동 나왔는데, 신랑이 치킨집으로 오라 그러는데, 가야 하나요? 곧 여름이라 살 좀 빼볼라 했는데, 옆에서 도움을 안 주네요. 가야 할까요? 매몰차게 거절해야 하나요? 지금 도착하셨죠? 그럼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할까 말까 물어보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뺄 게 어디 있다고. 이쁜데 뭐하러 빼. 아시겠죠? 오늘의 장면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9291님께서 아련한 옛 추억을 느끼고 싶어요 하시면서요. 오, 우리 문세영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그리고 송재호입니다. 늦지 않았음을.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2시간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오늘 마지막 곡 들으시죠.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1시간 전부 다 이동량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으로는 정체 더디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3km 주춤하고요.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성남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까지 5km 정체입니다. 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도 짧게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도 죽전에서 수원까지 6km 정체에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 또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4km씩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어떤 건물의 주차장을 가든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명당으로 꼽히죠. 누군가 빠져나가기 무섭게 다른 차가 자리를 채웁니다. 또 어떤 때는 약속 장소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목적지에만 마음이 쏠려 있죠. 단 몇 분을 아끼기 위해, 겨우 몇 걸음 덜 걷기 위해 소중한 풍경들을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닌지 문득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녁엔 차를 좀 멀찍이 대고 느긋한 걸음으로 걸어보는 것 어떨까요? 작은 꽃집, 새로 생긴 이정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내 주변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눈에 담아보시죠. 그 길목 어딘가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숨어 있을 겁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로라 브레니건 셀프 컨트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19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주차할 때 아마 열의 업은 건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찾으실 겁니다. 먼 주차 공간이 비어있어도 목적지 문 앞을 뱅뱅 도는 사람도 봤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 가장 효율적인 주차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주변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뱅뱅 도는 시간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냥 먼 곳에 주차하고 가면 될 걸 한 바퀴 돌고 오면 누가 또 거기를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또 걸려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유혹에서 좀 벗어나보자 하고 그냥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그냥 걸어가자 하는데, 이렇게 녹색 표시등이 있잖아요. 비어있으면 네. 저기 있네? 하고서 막 가면 또 다른 차가 거기 와있어요. 그럼 또 돌아야 돼요. 네. 그럴 바엔 그냥 네, 그냥 출입구 들어와서 처음 보이는 자리, 네. 그 넉넉한 예, 비어있는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이러면서도 또 다시 가면 안 그래요. 자, 걷기 좋은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는 더 더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 목적지만 보면서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밤.

그리스 OST 중에서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외 여러 배우들이 함께 부른 서머 나이트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58님, 딸이 독립하고 나니까 저만의 아지트가 생겼어요. 라디오도 마음대로 듣고 책도 보고, 너무 좋네요. 따님방을 이제 아지트로 만드셨구나. 와, 예. 나중에 근데 따님이 가끔씩 왔을 때, 내 방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엄마? 어? 그러면, 버텨요. 독립했는데, 그죠? 예. 야, 그래요. 이 공간이 주는 이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나만의 공간. 내가 그 공간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 예, 오롯이 나만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건 정말 중요하죠. 생각보다 나만의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롯이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행운이거든요. 예. 퀸의 Don't Stop Me Now 신청을 하셨습니다. 말리지 마. 나 여기서 행복할 거야.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4267님은 뭐 지금 저기 에세이를 하나 써주셨는데 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마산에서 열린 농구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코트에 서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긴장한 탓에 우당탕 실수 연발이었는데 공격 제한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다가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벤치 쪽을 슬쩍 보니까 감독님이 매서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셨어요. 만회해 보려고 슛을 날렸지만 상대팀 수비에게 처참하게 블락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공이 제 목을 때렸는지 경기장에 쇳소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감독님도 황당하셨는지 결국 헛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공을 막아내며 큰 웃음을 준 덕분인지 무려 투혼상을 받게 됐습니다. 마산 대회의 흑역사가 최고의 추억이 된 순간이었죠. 장이 터질 것 같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퀸의 Don't Stop Me Now 신청합니다. 감독님 눈빛은 무서웠지만 제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 거의 뭐 슬램덩크를 찍으셨는데. 야, 드라마인데요? 예, 네? 드라마? 와. 저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길게 쓰셨으면, 아니, 뭐 이것도 반전이긴 한데, 뭐, 이렇게, 상대방 공을 낚아채가지고, 예, 막 몇 골을, 예, 넣으셔가지고, 뭐, 역전승을 했다던가, 뭐, 요런 스토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아니, 뭐, 이것도 대단하십니다. 아, 투혼상. 와, 이거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죠, 진짜. 본인의 몸을 다 날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쉽지가 않은데. 큰 웃음을 준 덕분인지 요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요. 아니, 다치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경기 뛰시고 나서서 그 다음 날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막 그때부터 막 몸이 이렇게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와 멋지십니다. 예. 자, 226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신청하신 퀸의 Don't Stop Me Now 듣고요. 빌리 조엘입니다.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a Fire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5158-4267님이 신청하신 퀸의 Don't Stop Me Now 였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김혜영씨, 아침 한 끼는 늘 식단을 하는데요. 저녁에는 떡볶이를 겁나게 먹었어요. 예, 좀 덜 쪄보겠다고 양배추를 왕창 추가했더니 냄비가 거의 넘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밀떡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는구나. 양배추를 설마 한 통을 다 넣으신 건 아니죠? 예, 양배추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소스가 문제라니까요. 소스 때문에. 예? 아, 그래요. 근데 하루 한 끼는 식단을 하시는 게 뭔가 이 다짐을 이렇게 좀 공고히 한다 그래야 되나? 예, 결심을 좀 이렇게 재다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아침을 보통 이제 굶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식욕이 폭발을 해서 점심 때 이제 막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밤 되면 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아침은 좀 드셔야 돼요. 예. 식단을 뭐 하시든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아침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시는 게 어때요? 예, 그게 뭐 삼겹살이든 뭐 아니면 뭐 햄버거든 뭐든 간에 그게 저는 차라리 낫던데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거기에 대한 그 갈망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 음식에 대한. 예. 근데 아침에 좀 약간 뭔가 좀 부실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게 충족감이 안 들면 뒤로 갈수록 예, 식욕이 이렇게 더 커지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박기수 씨 두바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벌써 출장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네요. 퇴근하면서 듣는데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집에 가고 싶네요. 아, 이게 휴가로 간 두바이랑은 다르구나. 예, 출장으로 두바이를 가시면 이런가요? 예, 그렇지. 일로 가면은 또 그렇고 이게 또 가족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가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예. 아, 그래도 나중에 또 갔다 오시면 아, 그때 있을 때 여기도 좀 가보고 뭐 이것도 좀 먹어보고 좀 그럴 걸 약간 이런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계실 때 예. 이것저것 좀 경험해 보시고 드시고 좀 그러세요. 언제 또 가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트 바라쿠다.

심주혜 씨가 신청하신 아델 Rolling in the Deep 들었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 퇴근 시간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묵묵히 가족 위해 애써주는 모습 보면 참 고맙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든든한 우리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내가 많이 사랑해. 아이고 달달해라. 심주혜 씨한테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6945님,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라디오 듣고 싶다고 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시작된 장염 때문에 새벽 3시에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종일 토하고 설사하면서 기운 없이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정말 안쓰럽네요. 평소에는 참 밝고 씩씩한 아이인데 말이죠. 조금만 더 힘내서 얼른 낫자. 아이고. 아, 뭘 잘못 먹었을까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요즘 같은 때 막 기온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음식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아,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딱 음식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민감해가지고 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까워서 어떤 때 이렇게 먹었다가 약간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예,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예. 이제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 아이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너무 힘들지. 예, 진짜 먹지도 못하고 그죠. 9110님 학생 집에서 과외를 하는데 손에 볼펜이 묻어서 휴지로 닦고 그 휴지를 학생 방에 있는 휴지통에 넣었거든요. 학생 어머니로부터 정중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가져가 달라고요. 이런 일로 서러워보긴 처음이네요. 예. 네. 좀 그렇네요. 이거는. 아니, 저기 가르치려고 볼펜을 꺼내서 그거를 닦고서 버린 건데 학생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럼 그렇게 좀 응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건 좀 그런가? 근데 이거는 좀 아, 그렇지. 또 과외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예,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좀 속상하긴 하네요. 김수희 씨, 저는 대구 산격동에 사는 김수희입니다. 우연히 드림팝을 듣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존 메이어의 Gravity 신청하셨고요. 노라 존스입니다. Come away with me.

고품격 퀴즈 드림밥 드림 퀴즈. 요즘 도심 곳곳에서 서식지를 빼앗긴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엔 한 여대 캠퍼스에 멧돼지가 출현하기도 했고요. 하천과 공원을 중심으로는 이 동물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 동물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테디 스윔스 Rules Control을 잘 들어보세요. 너구리 뛰어 얼른.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너구리, 2번 고라니, 3번 족제비.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이양약품.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테드 스윔스 루즈 컨트롤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너구리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벤슨 분의 In the Stars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4: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I used to meet you down on Woods Creek Road. You did your hair up like you were famous.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2, 3차로가 막혀 있고요. 고속도로 곳곳에선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안한 부근입니다. 3개 차로에 걸쳐 노면 보수하면서 1대 2km 정도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청주분기점 일대에서도 작업하면서 1,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Came down, set out lift on memory place.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길어서 슬픈 그 곡, 사슴 같은 노래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요.

겁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요즘 마이클 잭슨의 삶과 무대를 다룬 영화가 화제죠.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극장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의 명곡들을 다시 찾아서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서 마이클 잭슨이 21살이던 시절로 가봅니다. 마이클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한 그룹이죠. 잭슨스가 1979년에 발표한 히트곡 Shake Your Body 준비했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동생 랜디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곡이고요. 제목처럼 복잡한 생각이나 일상의 걱정거리는 잠시 접어두고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화요일 밤 몸도 마음도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곡 들으시면서 어깨라도 가볍게 들썩거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잭슨스 Shake Your Body 8분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잭슨스 Shake Your Body 들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서영 씨,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딱히 쓸만한 사연은 없지만 전해드리고 싶었던 감사함을 남겨보아요. 드림팝 들으며 항상 행복해요. 꿈디, 피디님, 작가님 세 분도 항상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딱 쓸만한 사연인데요. 예. 예. 사연의 본질을 다 담으셨는데 행복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 야, 이거 말고 뭐, 예. 강서영 씨는 이미

행복한 분이시네요. 그래도 예, 저도 강서영 씨가 행복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와, 아, 드림팝 들으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표현해 주시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담하게 이렇게 또 써주시니까 아, 진짜 새삼 더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네요. 예, 강서영 씨도 늘 행복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아 행복하시고 행복하셨으면 강서영 씨도 늘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영 씨한테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릴게요. 이수진 씨가 신청하신 휘트니 휴스턴 Love for Life.

휘트니 휴스턴 Love for Life 이수진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390님, 요즘 들어서 사소한 걸 자꾸 까먹게 되네요. 약을 사러 가야 하는데 지갑을 깜빡하지를 않나. 작업복을 세탁해야 하는데 작업복을 안 가져오질 않나. 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날씨 탓도 좀 있고. 그러게요. 저는 요즘 그 뭐 노래 제목이나 아니다. 노래 제목은 뭐 그렇다 치고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꽤 유명한 그 사람인데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유추할 만한 뭐 정황이나 상황들이 이렇게 저한테 펼쳐지는데도 그러면 예전에는 뭐 힌트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딱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팽팽 돌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야 되나. 예. 아니 어느 날은 진짜 그 이름을 생각을 해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아, 이 이름을 내가 잊고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가끔씩 벌어지니까 이걸 그냥 건망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0390님 아니 뭐 지갑 깜빡하거나 뭐 가져와야 될 걸 안 가져오는 거는 뭐 저는 비일비재해요. 예, 저는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상황이나 뭐 이름이나 뭐 제목이나 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아, 정신을 단순히 바짝 차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냥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니까 이렇게 좀 생활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나? 예. 너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에 관심이 분산이 돼 있거나 예, 그러면 이럴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아, 화가 나죠. 예. 저는 화가 나다 났다 못해서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신 잘 부여잡고 삽시다. 아시겠죠? 그 수밖에 없죠, 뭐. 아니면 뭐 메모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메모를 계속 이렇게 메모를 들여다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은 하잖아요. 예, 그냥 예, 메모를 아 그래야지 뭘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런 거. Portrait, How the Visual Love.

윤영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Sweet People의 Belinda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640님, 직장에 병가를 냈어요. 며칠 전부터 컴퓨터 모니터 글씨가 퍼져서 보이지도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안과에 가서 안압, 시신경 다 검사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네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눈에게 휴식을 주려고요. 불빛이 싫어요. 눈이 아파서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라디오 듣습니다. 아, 모니터를 그 업무상 종일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일을 하시나 보군요. 혹사를 당한 거죠. 그렇죠. 눈이 그러니까 아까 안압 시신경 검사했는데도 뭐 이게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상은 없는데 글씨가 퍼져서 보이지도 않고 아이고 불빛 눈이 아프시다 하면은 예 그러실 수 있겠네요. 휴식을 주셔야겠네. 모니터를 최대한 멀리 하시고 낮에는 불빛 말고 햇빛은 괜찮은 아니 이게 뭐 그냥 쬐시는 것 말고 좀 자연에 나가셔서 이렇게 좀 예, 눈을 좀 쉬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아유 빨리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돌아가시면 또 모니터 보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3640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훈씨 아들이 서양화전에서 대상 탔어요. 상금도 무려 100만원. 그동안 본인 스스로가 천재라고 거들먹거려서 가족들은 콧방귀만 꼈는데 이제 인정해 주려고요. 어깨 수술해서 아직 재활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금은 어떻게 쓰일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와 이게 허풍인 줄 알았는데 증명해 보이셨으니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아니 그냥 금상도 아니고 대상이요? 와 예 아 이게 많이 좀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예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건 우리랑 좀 밥 좀 먹자 이렇게 축하합니다. 와 이영훈 씨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딥 퍼플, 소울즈 오브 포춘 그리고 UFO Try Me

디퍼플, Soldier of Fortune, UFO, Try Me 들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934님, 어제 아빠가 면접을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표정이 참 밝으시더라고요. 결과가 좋은가 봐요.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건 참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아빠 화이팅! 그럼요. 예. 그렇죠.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예.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014님이 신청하신 다나 위너 One Moment in Time.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은 르네 프로거의 곡 준비했습니다. The Greatest Love Will Never Know.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8: living for a fantasy.

내 머리가 나빠서 더블S501의 노래 이소영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오신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263님, 한 달 전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백수가 된 우리 언니. 겉으론 씩씩한 척해도 많이 불안했는데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언니, 불안은 성장의 원동력이라지만 앞으론 여유와 불안이 딱 기분 좋게 섞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취업 정말 축하하고 새 직장에서도 언니 능력을 마음껏 뽐내길 응원해. 와, 저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금방 취업 되셨네요. 능력자이신가 봐요. 박예찬님,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오늘 손님 한 분이 진상을 부려서 정신이 탈탈 털렸거든요. 근데 다음 손님이 고생한다면서 저한테 캔커피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친절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 듣습니다. 야, 진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2562님,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우고는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남자친구 욕을 하기에 그래, 네 남자친구가 잘못했네 했더니 갑자기 아니 뭐 나도 잘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남자친구 편에 드는 거 있죠. 참나, 나한테 어쩌라는 건지. 이게 어려워요. 그 이성 친구에 대한 흉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남자친구 편 드는 정도가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야, 내 친구 누가 너 너무한데. 그래서 괜히 또 미움받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1585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쿨의 작은 기다림, 7425님이 청해 주셨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두리번 두리번 역시나 없다. 실망한 채로 다른 자리를 찾으려는데 마침 정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보인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동작으로 자리를 선점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 창가 자리. 한낮에 느긋한 햇빛이 쏟아지고 초록을 거머쥔 풍경들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창가 자리에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으면 버석해진 마음에 보송보송하게 생기가 차오른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정신 놓고 멍하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겐 급속 충전과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난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창을 열어 바깥 공기를 확인하는 것이고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때도

웬만하면 창가 자리를 선호한다. 창이라는 프레임 안에 담긴 풍경들이 액자 속에 담긴 예술 작품만큼이나 아름다워 쉽게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러고 보면 난 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 창가 자리에 앉아야 공부가 훨씬 잘 되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칠판보다 창밖에 있는 운동장을 더 많이 쳐다보고 있다는 게 문제였지만 그 덕에 지루한 수업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다. 그게 어느 해 여름이었지? 휴가로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비가 어찌나 살벌하게 쏟아지던지 2박 3일 휴가 기간 내내 밖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멋진 오션뷰 숙소를 예약해놓은 덕분에 바스락거리는 호텔 침대에 누워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운치 있는 휴가를 보내고 왔다. 그리고 난 오늘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머리 식힐 겸 잠깐 인터넷 창을 열어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진 스위스의 호수 뷰 숙소를 충동적으로 예약해버렸다. 아직 휴가도 안 냈고 비행기표도 안 알아봤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이 숙소 먼저 덜컥 말이다. 몇 달 후 과연 내가 진짜 그곳에 가 있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에 집중이 잘 되는 거 보니 어느 정도는 성공한 듯하다.

여기보다 어딘가에 하림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으면 오히려 그 다음은 망설임 없이 착착 진행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의 나 자신이 행복해졌잖아요. 그럼 된 거죠.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숨쉴 구멍이 생기는지 방법을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라 그게 참 건강해 보이고 부럽습니다. 나중에 진짜 스위스 가면요, 멋진 풍경 사진들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이지형의 산책 들려드리죠.

비바 청춘 딕펑스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지영의 산책이었고요.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9506님, 저 오늘 대학교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어요.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는데 막상 토론석에 앉아있으니 떨려서 준비했던 말을 다 못했어요. 아쉬운 마음을 갖고 다음번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 토론대회 같은 거 나가셨나봐요. 뭐 물론 떨려서 아쉬웠다고 하시지만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걸 제가 완전 보장합니다. 이런 발표 토론 같은 건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어쨌든 참 세월이 빠르네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제 주 5일제 한다고 이거 막 저희가 또 토론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주 5일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송경화님, 퇴근하고 오니 베란다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딸한테 어머 이걸 다 해놨네 하니 딸이 엄마는 매일 하는 걸 저는 처음 하루 해본 거예요 하는데 감동받았어요.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엄마를 헤아리는 예쁜 말을 하나요? 이왕 이렇게 하루 처음 해본 거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매일 해주렴 이라고 하고 싶네요. 저는 악동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영선님 신청곡 아이유의 너랑 나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0: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마지막 축제 서태지 아이들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선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하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트윈폴리오의 축제의 밤. 트윈폴리오는 1968년 데뷔한 남성 포크 듀엣인데요. 무교동의 음악 감상실 세시봉에서 만난 송창식, 윤영주, 이익균이 세시봉 트리오로 활동하려다가 이익균의 갑작스러운 군 입대로 송창식, 윤영주 두 사람만 나와 트윈폴리오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1981년 팀 해체 11년 만에 재결합해서 발표한 곡인데요. 윤영주가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황금빛 물결 속에 춤을 추며 노래하는 밤, 희미한 달빛 아래 피어나는 축제의 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3년 방영된 김영대, 표예진 주연의 드라마 낮에 뜨는 달. 이 작품은 왕의 총애를 받는 신라 대장군 도하가 대가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가야 대장군의 딸 한리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하는 결국 그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고 죽어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1500년을 지방령으로 떠돌던 중 우연히 톱스타 한준호의 몸에 빙의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가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영화 안녕 헤이즐 원작 소설 존 그린의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중 한 구절입니다.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정말로 행운아예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 그 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의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트윈폴리오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축제의 밤, 축제의 노래, 하얀 손수건, 웨딩 케이크였고요. 대사의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낮에 뜨는 달 OST에서 이 바다의 이터널,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 윤미래의 Touch Love였습니다. 책의 찐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 이기찬의 미인, 정재욱의 유서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팀의 사랑합니다.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제이의 8318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바쁘게 바쁘게 살다 보면 방이고 옷장이고 물건이 쌓이기 마련이에요. 저거 다 어떡하지? 안 되겠다. 싹 다 치워야겠어. 하루 날 잡고 정리를 하다 보면 잊고 있던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고는 합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걸 왜 샀지? 싶은 것도 파묘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발굴되면 그 뒤를 따라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반복해야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면 그건 지금 우리의 뇌가 마구잡이로 쌓이는 기억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크고 눈에 띄는 것들에 더 손이 가는 것처럼 강렬한 흑역사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잡생각이 나는 거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쁜 날을 더 바쁘게 굴리는 중이실까요? 우리 지금 잠깐이라도 같이 쉬어가 보는 건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5월 19일 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참 멤버 한 분 한 분이 매력 덩어리입니다. H.O.T의 열맞춰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정신없어 하면서 짐 정리 싹싹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저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셀프 정리를 한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치워줘도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크고 아주 강렬한 거, 또 충격적인 거, 흑역사였던 것들이 용량을 꽤나 많이 차지해서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눈에 보이는 큰 것부터 손대는 것과 뭐 같은 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내가 그만큼 생각도 많고 또 바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좀 쉼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시간 저 이번하고 함께 라라랜드 하시면서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성경님 찾아오셨습니다. 저 오늘 오전에 옷장 정리했는데 옷장 정리했어. 잘했네요. 겨울옷은 많고 여름옷은 없는 거 있죠? 하시면서 방성경님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겨울옷 많은 사람들이 멋쟁인데 우리 성경님 멋쟁이신가 보다. 2514님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냉장고 파묘한 사람 저요. 손만두 있길래 저녁에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습니다. 얼른 해치우세요. 그리고 우리 박상훈님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상훈님 캐릭터가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재밌으신 것 같아요. 아내가 눈썹을 정리하면 동안이 될 거라며 아내분도 재밌어. 눈썹을 정리하면 동안이 될 거라며 제 눈썹을 손질해줬는데요. 짝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콩디 저 화내도 될까요? 하셨어요. 박상우님. 아니요. 참아요. 금방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안 하던 분들이 양쪽을 똑같이 눈썹을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내분께서 굉장한 용기를 내신 거네요. 상우님 남자니까 조금만 참아요. 금방 자라잖아요. 영양 많이 주면 금방 자랍니다. 아휴 그러려니 하고 오늘 하루 넘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라라랜드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들르는 곳입니다. 본다방 열릴 거예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여의도는 흐립니다. 분당도 엄청 흐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0: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오늘도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776님 콩디 1등 출첵 도전합니다. 안타깝게 1등을 놓치셨습니다. 환상의 이보님의 라라랜드로 떠날 준비 완료라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1865님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8977님 오늘 1등 하셨습니다. 내용은 오늘 장사마저 너무 안됩니다. 거기다가 주식창 파란 눈물이 주르륵 하염없이 파란 눈물이 흐르고 있나봐요. 2시간 방송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하시면서 8977님 보내주셨어요. 요즘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분을 조금은 풀어드려야죠. 그래야지 제 마음도 편하고. 김주영님 콩디 출첵합니다. 오늘도 왔어요 하시면서 우리 김주영님 오늘도 찾아왔어. 감사해요. 그리고 최현주님 본다방에 놀러왔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만 빼고 다들 빙수 먹으러 갔어요. 엥 하셨습니다. 아니 왕따야? 우리 현주님? 왜 안 가셨어? 왜 우리 현주님만 빼고 다른 분들 빙수 먹으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사다리 타다가 사무실 지키기로 걸리신 거예요? 우리 현주님?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드세요. 그리고 7369님 저는 불고기에 흰쌀밥해서 엄마랑 같이 외할머니 병문안 갑니다. 오,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요즘 기력도 없으시고 많이 못 드신다는데 오늘 저녁 한 끼라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년 할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문호님 콩디 여기는 청주인데요. 잔뜩 흐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흐려요. 전체적으로 흐린 것 같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로 청소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가게 오픈하면 라라랜드 고정으로 틀어놓겠습니다. 우리 손문호님 이렇게 말씀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9618님 지금 해남 가고 있습니다. 오, 간만에 일찌감치 출첵을 해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라라랜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반도의 끝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래서 땅끝 마을로 아주 유명합니다. 공기도 좋고 넓은 하늘 남도 느낌 마음껏 맛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시경에 좋을 텐데 아, 딱 요 타이밍에 요 노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찾아갑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고요. 장순희 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콩대 안녕하세요. 첫 인사를 해봅니다. 우리 첫 인사예요? 우리 장순희 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겨울 적과하다가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시원하죠, 그러면. 라일락 꽃향기에 지친 몸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라일락 꽃향기 참 좋은데. 콩디 말처럼 라라랜드 들으면서 쉬어가 볼게요 하셨습니다. 우리 장순희님, 저와의 첫 만남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기분이가 좋네요. 파라나 7부님, 콩디 여기는 김해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전기차 충전하고 있습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제 마음도 충전하고 있지용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좋은 글 보내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노효정님, 날씨가 흐리고 습해서일까요? 너무 덥고 땀납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키고 학원 데려다 주니 땀 범벅입니다. 육아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노효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볼륨을 높여 진행할 때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그 요리 얘기 그리고 이런 육아 얘기 정말 많이 받아보는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참 이 육아도 쉬어도 온전히 쉬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육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사연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4시간 내 감정이 이 뒤로 밀리는 순간도 참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노효정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성년님이 주셨어요. 이쁜 뿐이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우리 성년님은 어디 계신데요? 여의도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 우리 성년님 계신 곳은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좋은가 보네요. 동네 걸으면서 구석구석 탐색합니다. 어제는 내일 했고요. 내일은 마사지 받을 겁니다. 내 몸 가꾸기 한 주 보내기. 오, 좋습니다. 물론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루하루 잘 살기. 왜? 난 소중하니까 하시면서 윤성년님 보내주셨습니다. 남들 가족 구성원들 잘 챙겨주려면 자신 먼저 안 무너지게 해야죠. 기본 체력 쌓는다 생각하시고 난 소중해 나는 이뻐 이뻐 하시면서 쓰담쓰담 스스로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년님이 문자 또 보내주셨고 아, 우리 구문서님, 16시, 오늘도 변함없는 추책, 개근상, 상품 주세요. 진짜 개근상 있으면 개근상 드리고 싶다. 우리 문서님에게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일까요? 오늘부터 동탄은 잔뜩 흐립니다. 콩디의 라라랜드에 잘 탑승했어요. 하시면서, 아, 저를 너무나 앞에서 뒤에서 보듬어 주신 우리 홍정아님 오늘도 따뜻한 문자 감사합니다. 김은님도 찾아오셨고 안병숙님 라니님 황승현님 본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하이 우리 황승현님 진유승님 이모티콘 잘 받았고요. 콩디님 오늘도 쏜다 최효일님 저 이분은 개인적으로 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계속 싸드리고 싶습니다. 고혜경님도 찾아와주셨고 정영자님 우리 천은경님 오셨습니다. 뿐이언니 라라랜드 출첵하러 왔습니다 하셨어요. 잘 왔어요. 이종표님 내일 내 생일이에요?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두었더라고요. 미리미리 축하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종표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종표님 내일 생일이야. 어우, 저 이번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은숙님, 옥종아님, 한수진님, 장인혜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사랑해님도 또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옥종아님, 이성호님, 오늘 콩디 블랙콩디 하시면서 맞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블랙으로 감쌌습니다. 윤이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콩디 반갑다 하셨고 6839님 오랜만에 들립니다 하셨어요. 좀 바쁘셨나 봐요. 여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 2시간 우리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니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쿨의 작은 기다림,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너무 사랑스러운 노래 두 곡이네요.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요. YB의 박하사탕이 되겠습니다. 이 박하사탕을 대표하는 가사라면 나 돌아갈래. 바로 이거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Music magic. 내가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사연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면 같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YB의 박하사탕,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Music is magic.

나타 듣고 왔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때 언제일지 지금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2337님 멋모르고 자영업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요. 그냥 월급쟁이로 있는 게 몸도 마음도 천국이란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휴휴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나순이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우, 꽤나 멀리 돌아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뭐 요때 무슨 사는 재미 맛을 알까요? 여튼 이때 아빠가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맛있는 거 진짜 진짜 많이 사주셨거든요. 또 아빠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유가 있으셨네요. 제가 너무 급했어. 앞질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보고 싶다 하시면서 나순이님 먼저 떠나신 아버님 생각이 나셨고 이래저래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임정임님, 저는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누가 그랬더라? 어떤 선배님이셨는데 너는 아마 그때로 돌아가도 공부를 안 할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다. 이런 얘기 해줬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 임정임님, 선배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를 고스란히 해주고 싶은 이 느낌은 과연 뭐 때문일까요? 6221님, 저는 결혼 전이요. 더 후회 없이 일해보고 놀아보고 싶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죠. 아, 결혼을 안 했으니까 저는 참 후회 없이 일도 할 수 있고 또 놀고 싶을 때 또 시원하게 놀 수도 있고 이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삶이 저한테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6041님, 30년 전 날씬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를 지니셨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 6041님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구산동에서 간호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걱정 없고 티 없이 맑게 웃던 학생 시절이 그립습니다.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르 거리던 그때요 하시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군요. 5145님, 지난주로 돌아가서 지난주 최근으로 돌아가네요. 복권 틀린 번호 하나를 바꿔 3등을 1등으로 바꾸고 싶네요. 그래도 3등 하셨어? 와, 근데 1등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난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질문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5145님, 다음번에는 꼭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 오, 3등 하셨어. 그리고 김영수님, 저는 중3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오, 중3 사춘기, 우리 딸 인생의 황금기 잘 즐겨라. 엄마 말 좀 잘 듣고. 우리 김영수님, 어머님이 또 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선지은님도 저는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본 CC를 저도 해보고 싶어요. 아, 못 해보셨나 봐요? 나 왜 한 번도 CC를 못 해봤을까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진짜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저는요, 친구의 소개팅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친구가 남친이 생긴 후로 주말에 놀 수가 없어요. 이럴 줄은 몰랐네요. 친구야. 놀아줘 하시면서 오경희님 보내셨습니다. 아, 또 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절친들은 살짝 뒤로 물러나야 돼. 어쩔 수 없이. 6410님,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빨리 건강검진하고 보험 많이 들어라고 하고 싶어요. 아,
작년 연말에 큰 수술을 했거든요. 현재는 건강하답니다. 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미리미리 들어놓고 건강검진도 할걸. 그래서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6410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큰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건강하다고 하니까 이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듀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를 돌아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4시 50분 25초 지나가고 있네요. 팝콘 쪼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엄마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저기 많이 여행하고 싶어요. 지금은 무릎 수술하시고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함께하지 못해 많이 죄송합니다. 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진짜 바쁘시겠죠. 근데 바쁘다는 핑계 이건 또 핑계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또 이니님도 주셨습니다.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꿈이 여군이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다시 고3으로 간다면 꼭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그 꿈에 살짝 미련이 있는 듯합니다. 형편이 괜찮았고 그랬더라면 진짜 멋진 군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홍인희님. 1545님 딱 군대 전역했을 때로 돌아가서 주식 구매해야죠. 하시면서 이분이 듀스의 나를 돌아봐 신청하셨었군요. 노래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겠죠. 그리고 구문서님 저는 결혼 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결혼 전에 여친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시면서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많기만 한 것보다 적어도 정교하게 알찬 게 낫죠. 구문서님. 인기 많으면 뭐해. 실속이 있어야지. 그죠? 3699님. 콩디. 저는 2002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솔로인데 그때로 돌아가면 꼭 연애에 성공해서 아들딸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사랑과 열기가 넘쳤던 2002년으로 보내줘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그때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초1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뿅 해서 초1로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이게. 그리고 3699님 솔로 저처럼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많이 멋지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쪽이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9809님 저는 24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딱 꼬집어서 24살이에요. 남편을 알게 되기 전이요. 그럼 그때 우리 집 왼수를 안 만났을 겁니다. 정말 손이 너무 갑니다 하시면서 5809님 보내주셨습니다. 손이 많이 가시는구나. 우리 남편분께서. 그래도 이런 분 없으면 우리 5809님 허전하지 않으실까요? 9110님 32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결혼 얘기 오갔던 남친이 있었는데 저의 변심으로 헤어졌거든요. 그땐 결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외로움이 더... 그때는 결혼이 무서웠는데 지금 외로움이 더 무서워.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지 하셨어요. 그렇구나. 이때로 진짜 돌아가고 싶긴 하겠다. 32살. 9110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유승님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저도 돌아가고 싶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인생 최고로 와우 멋지다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저 같은 분이 여기 또 계시네. 우리 신유승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늘 내가 돌아가고 싶은 때로 뮤직 매직 꾸며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요 싸이의 어땠을까 준비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난 어땠을까. 여러분들 상상 많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최경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경북 어이성 고천에 사는 경인의 사도예요. 매일 라라랜드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랑이랑 함께 자두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매일 라디오를 친구 삼아 들으면서 자두 알속기를 한답니다. 지금 알속기를 잘해 두어야 8월에 새콤달콤한 자두를 맛볼 수 있거든요. 날씨가 더워져서 힘들긴 해도 제가 택한 농부의 삶이겠죠. 옆에 있는 이석원 씨도 구천 면민들도 힘내세요. 올해는 냉해 피해로 인해 인력 없이 이 시간만큼 콩디가 저의 유일한 말벗이랍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라라랜드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재밌는 입담과 좋은 노래 오구오구도 잘 부탁합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사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자두의 김밥이었습니다. 우리 최경희님이 오늘의 라방을 꾸며주셨습니다. 우리 경희님이 택한 농부의 삶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석원님 그리고 구참 면민들도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번도 여기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콩디가 아주 유일한 말벗이라고 해주셨어요. 좋은 글들 많이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우리 경희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입담과 좋은 노래 오구오구 오구오구 잘 부탁합니다. 콩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최경희님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최경희님 기억해 두었다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두 진짜 좋아했는데 안병숙님. 우리 안병숙님 제가 지금 오늘 사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까 잠깐 스치고 올라간 것 중에 오늘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문자 한 줄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바로 기분이 풀리셨어요? 저도 자두 진짜 좋아하는데 하면서 우리 안병숙님 원래 페이스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얼른 얼른 화가 나셨으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진님 자두 맛있어요. 맛있죠. 건강에도 좋고. 이수영님 오셨습니다. 씩씩하고 밝으셔서 병해충들은 근처도 못 올 것 같습니다. 자두 농사 대박나세요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Fingers crossed. 그리고 김은숙님 저희도 자두 잘 되어야 하는데 오 우리 은숙님도 자두 농사 하시나 보네요. 하시는 분들 뭐 포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다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풍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7560님 화성도 날씨가 굉장히 흐리대요. 내일 비 온다더니 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콩디 목소리 짱이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6706님 가족 일로 마음이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움보다는 이해, 상처보다는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값진 걸 또 느끼고 계신 듯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응원 만이라도 이렇게 전합니다. 김성경님 요리 수업 신청해서 첫 수업을 듣고 왔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경님. 안규영님 TV가 고장났습니다. 고장 잘난 것 같습니다. 라디오 듣자고 해서 크게 틀어놨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고장났는데 좋대. 그리고 아까 저도 찐 애청자입니다. 용기네요. 하루 종일 문자 중이네요. 새싹인데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커. 새싹인데 응원을 못할 망정 그렇죠? 6706님 제가 시원한 커피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본플리 주제 알려드려야죠. 상큼한 주제네요. 과일플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나 가사 또 가수 이름에 과일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뽑히신 분들 중에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받으실 분 오늘도 어김없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우리

오늘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과일 플리가 되겠습니다. 과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 아주 상큼한 이 과일 플리 주제입니다. 제목이나 가사, 가수 이름에 과일이 들어간 노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를 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하나98님 신청해봅니다 이 노래. 그리고 이승배님 저는 오렌지 좋아해요 콩디. 김수현님은 과일하니까 오렌지, 오렌지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떠오르신다고 문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듣자 듣자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상큼한 노래 신청해 봅니다. 938 하나님. 그리고 백미언니 콩디콩디 우리 이 노래도 들어요. 들어 듣자 파파야의 내 얘기 들어봐.

상큼한 거는 레몬입니다. 이윤지수님, 박혜경의 레몬트리 다 같이 들어요. 김정우님, 박혜경의 레몬트리 제목만 들어도 벌써 침이 확 고입니다. 6223님, 과일하면 생각나는 건 박혜경의 레몬트리요. 시원한 레모네이드가 땡기는 그런 날입니다. 같이 맛봐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과일풀이로 오늘 봄풀이 꾸며봤는데요. 어우, 들어간 노래들 정말 많네요. 그리고 다 좋아하는 것들이야. 레드벨벳의 빨간맛,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박혜경의 레몬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과일 한 입도 안 했는데 먹은 것 같습니다. 3734님 보내주셨어요. 어우, 저는 오늘 사과도 먹고 미니 토마토인가? 그것도 먹고 키위도 먹고 과일을 하나를 먹고 왔는데. 6933님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체리도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름이님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리고 0774님 푸른하늘의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 오렌지. 집이 그냥 쫙 터지는 오렌지도 먹고 싶네요. 오혜진님,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싶어요. 복숭아도 맛있겠다. 그리고 문진영님,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요. 요즘 수박 자주 먹고 있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수분이 많은 수박들 많이 많이 드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조영애님도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박이 최고죠 하셨습니다. 2189님 제주소년 귤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혜송님, 늘 유쾌상쾌 통쾌한 라라랜드 감사합니다 라고 잊지 않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김건모의 딸기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3287님도 보내주셨고, 8028님, 4751님, 김홍관님, 35577님, 6896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홍관님은, 김홍관님, 안치환의 살구꽃 지고 복사꽃 피던 날. 이 노래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강보라님도 보내주셨고, 조판성님, 또 문자 보내주셨고, 한수진님 수학파티, 그리고 5923님도 갑자기 아이유의 복숭아가 생각났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수박 완전 비싸요. 한 통에 47,000원이요? 오, 엄청 비싸네. 저는 사과가 요즘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야, 이 또 수박이 또 꽤나 한몫합니다. 이 원숭이가 바나나 알러지라니 재미있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어휴, 벌써 클릭을 그때 안 해놓고 잽싸게 없어졌네. 여튼 오늘 봄풀리, 과일풀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에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지난 주말 신랑의 생일이었다. 생일엔 생일자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 우리 집 규칙에 따라 신랑의 최애 메뉴인 대게찜을 먹으러 가려는데 그때 마침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딸, 채서방 옆에 있어? 엄마 좀 바꿔줘봐. 우리 채서방 생일 축하해. 아픈 데는 없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 딸한테 사달라고 그래. 생일 축하해. 안 사주면 나한테 꼭 전화해. 내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아이고 채서방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엄마와 신랑이 통화하는 걸 듣고 있으면 둘이 꼭 모자지간 같다. 아주 애틋하기가 나랑 내 아들 저리 가라다. 엄마가 신랑을 예뻐하는 이유를 물론 모르는 건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뭘 저렇게까지 예뻐하는지 가끔은 질투가 난다. 성준아, 혹시 내 딸이랑 같이 있니? 아, 곧 만날 거야. 만나면 회사에 무슨 일 있는지 좀 물어봐 줄래? 아까 통화했는데 말이야, 애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고. 알게 되면 엄마한테 꼭 알려줘. 고마워 성준아.
1: 우리 연애 시절에 엄마는 당시 남친이던 신랑을 통해 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는 했다. 물론 그때는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 엄마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내 엄마여서 그런 줄 알았다.
2: 아, 또.
3: 어머니, 희영이 회사에서 혼났대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요 맛있는 거 먹이고 있습니다. 기분 싹 풀어서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1: 둘이 이렇게 나 몰래 연락하며 지냈을 줄이야. 엄마에겐 든든한 자기 편이 생겼으니 마음에 쏙 들었겠다 싶다.
0: 성준아, 엄마야. 내 딸 혹시 최근에 뭐 쇼핑한 거 있니? 집으로 택배가 하나 왔는데 말이야. 자꾸 무슨 이벤트 경품에 당첨이 됐다 막 그래. 근데 이거 딱 봐도 해외에서 직구로 산 것 같은데 말이야. 아우, 내가 알 수가 없다. 얘가 요즘 돈을 펑펑 써서 아주 죽겠어 엄마가. 성준아, 알게 되면 엄마한테 꼭 알려줘. 고마워 성준아.
1: 지금 생각하면 신랑도 철저히 우리 엄마의 편이었다. 나에 대해 몰래 일러 바친 게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다.
2: 아, 또.
3: 어머니, 그거요. 희영이가 산 거 맞대요. 카드로 3개월 할부했대요. 경품이라고 계속 우기면 말이죠, 어머니. 참여한 거 인증하라고 해보세요, 어머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머니.
1: 엄마는 오늘도 우리 사위 잘 챙기라며 잔소리를 한다. 손주 밥은 먹었는지 묻고 사위 밥은 먹었는지 묻고 그 다음에야 나를 찾는 엄마는 누구의 엄마일까? 서러워도 너무 서러운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트와이스의 TT였고요. 오늘 어떤 가요는 김희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스파이였어. 적과 동침이었어. 우리 한수진님 남의 일이 아니네요. 4190님은 아, 서러워 마셔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따님이 1등이죠. 김수진님 서러워하지 마세요. 사위랑 장모님이랑 사이좋으면 좋죠. 저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스파이면 어때요? 적과의 동침이면 어때요? 사이만 좋고 되게 웃음나고 행복해 보이고 저는 좋더라고요. 소개하는 내내. 사위랑 어쩜 그렇게 친할까요? 부럽네요. 친숙함도 타고나는 듯해요. 이 명자님 보내주셨습니다. 8205님 역시 남의 편이 맞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꼬박꼬박 그쵸 내 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는 딸이 1번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편 오늘도 어머니 스파이 하시느라 바쁘실 듯.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느끼셨죠? 그리고 콩디님 살갑게 잘하시네요. 마치 콩디 사위 같아. 징그러워. 이러지 마세요. 김문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 연기가 좀 괜찮았었나 보네요. 콩디는 잘해, 너무 잘해, 역시 연기자요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 참 쑥스러움이 이런 거 안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눈에 띄네. 아무튼 어떤가요? 우리 김희영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사연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드립니다. 이상우의 이젠,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이렇게 두 곡이에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제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또 빠르게 스피드하게 전해드려볼게요. 양지희님, 천안도 흐리다고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흐리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허재환님, 창원 동음밭에서 완두콩 수확하고 계시대요. 매일 잘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흔적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천현정님, 사춘기 고1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벌써 4년 정도 돼간다고 합니다. 꽤나 길게 우리 현정님을 고1 아이가 괴롭히나 보네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3792님, 콩디 보라로 처음 보는데 너무 자유롭게 방송을 하시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곽경옥님, 부산에서 주셨어요. 제 이름도 꼭 좀 불러달라고. 우리 곽경옥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안채윤님, 오늘 처음 듣게 된 라디오예요. 앞으로도 정착하러 종종 올게요. 콩디라고 부르나 보네요. 저도 불러봐도 되죠? 콩디 하셨습니다. 암요, 얼마든지 콩디 콩디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김동현님도 오셨어요. 콩디 라디오 들으면서 업무일지 적다가요. 콩디님 방송 내용을 적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콩디 방송을 좋아하나 봐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재대로 지나면서 463번 버스에서 기사님이 크게 틀어놓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듣고 있습니다. 콩디의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칼국수 드시러 가신대요. 맛있겠다. 7397님 보내주셨고, 오늘 라라랜드 처음 방문입니다 하시면서 김영웅님, 이서윤님도 어제 친정언니들 만나 점심 먹고요. 친정 가서 엄마랑 1박하고 오늘 집에 오셨대요. 혼자 있었던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저녁 짓는 중이라고 이서윤님 또 실력 발휘하시나 봅니다. 한 여자의 아내로 두 아이 엄마로 11년 살다 어제부터 취업해서 퇴근길입니다. 오, 멋지십니다.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암요, 암요. 제가 시원한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8247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일을 하셔야 돼요. 콩디, 저도 좀 불러줘야 하셨습니다. 6706님, 0077님, 제주 가파도 마라도 가는 운진항은 우중충합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날씨 정보 주셨고, 이인주님, 포도 육순 정리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양건우님, 인천도 흐립니다. 장마가 오려나 봐요. 장마가? 이 칙칙한 날씨에는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며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습니다. 암요, 암요, 기분 전환 하셔야죠.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임윤섭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일산에서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아, 어떡하지? 5331님, 그리고 이현선님, 콩디에, 저는 콩디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콩디의 유행어를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 서로 콩디 따라서 애기한테 얘기하듯 합니다. 많이 웃으면서 지낸답니다. 고마워요 하시면서, 그랬죠. 한번 해달라고 우리 이현선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랬죠. 잘했어. 7494님도 문자 보내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이 눈부신 하얀 집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서 하얀색으로 칠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집들이 하얀 이유, 그건요, 밤이면 하얀 집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빛으로 밤바다의 배들을 인도해 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깃들어 있어요. 놀이터의 그네에도, 회사 벤치에도, 내가 지는 볼판에도 말이죠. 그런 각자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밤이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리스 하면 이 가수부터 떠올려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나무스쿠리의 노래였습니다. The White Rose of Essence로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노래에도 추억과 사연이 깃들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은 노래도 있고요. 그 당시 내게 소중했던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카세트 테이프. 거기에 녹음되어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또 소개팅하던 경양식집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와 처음으로 간 클럽에서 춤을 췄던 노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추억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시아께서 2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보미님. 오늘 저는 공 차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동네 꼬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멋진 시간 보낸 것 같아요. OH로 시작해서 09로 끝나는 그대는 인사 주셨어요. 오늘도 반갑다고요. 그러면서 신청곡 두 곡 보내주셨거든요. R. Green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하고요. 아니타 베이커의 노래죠. Giving You the Best That I Got.

알그린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애니타 베이커의 Giving You the Best That I Got 듣고 왔습니다. 마빈 게이는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창법과 리드미컬한 음색으로 R&B부터 소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사하며 모타운 사운드를 대표했던 아티스트예요. Pops Today. 1971년 오늘은 소울 음악 역사상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는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이 발매된 날입니다. 이 앨범은요, 베트남 전과 인종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 당시 미국 사회가 겪고 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반전과 인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음악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이 앨범은 판매와 차트 모두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모타운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요. 무엇보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구성으로 소울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빈 게이의 바로 그 명반에서 두 곡 전해드릴게요. What's Going On? Mercy, Mercy Me.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팝스 투데이에서는 마빈 게이의 노래였죠. What's going on과 Mercy Mercy Me 들어봤습니다. 5월은 유난히 결혼식이 많은 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좋은 계절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프로포즈 송들을 준비해봤어요. 나와 결혼해줘. 이 말을 노래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축제의 시작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괜히 기분도 좋은데 우리 결혼할까? 장난기 섞인 고백 속에 진심이 가득 차 있는 노래예요. 들어보시고요. 사라 바랄레스의 I Choose You. 이 곡은 가사가 참 예뻐요. 나의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의 빛을

지어준 당신을 선택하겠다. 여성의 입장에서 건네는 프로포즈죠. 그리고 마지막 곡은 감성을 좀 더 깊게 가져가고 있네요. Train의 Marry Me. 오늘 그리고 매일 나와 결혼해줘. 당신은 항상 내 곁에서 행복할 거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에게 노래해주겠어. 이렇게 깊은 사랑의 맹세를 하는 곡까지 오늘은 프로포즈송 세 곡 함께 들어보시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닐까요? 내게 잔잔하게 평화와 사랑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주는 것.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시인 정한면님의 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렸고요. 클레어 레인의 He was beautiful. 앤디 윌리엄스의 The Shadow of Your Smile. 오드리 헵번의 Moon River 들려드렸습니다. 조 다상은 미국 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샹송의 황금기를 이끈 아티스트죠.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연인에게 깊은 감사와 헌신을 담은 노래 아뚜와 당신에게 들으시고요. 이어서 프랑스와 자르드의 노래예요. 드레 각숑 아레피우 모든 소년소녀들.

조다상의 아트와 당신에게 프랑스와 자르디의 드레각슝 에르피에 모든 소년 소녀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의 음악 여행이 그대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여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일도요, 우리에게는 분주한 하루가 펼쳐지겠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음악이, 커피 한 잔이, 친구의 미소 한 스푼이 위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 곡은 데이브 그루시나의 보사 버로크예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나는 뭘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나에 대해 잘 알아둘수록 흔들리는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기분도 훨씬 다스리기 쉬워지거든요.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요. 태연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나에 대한 매뉴얼 만들기. 아, 맞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죠. 저는 뭔가 인생이란 결국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좀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잔잔하고 풍경이 예쁜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굉장한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 제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그 즐거움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실지 궁금합니다. 나만의 매뉴얼 있으신가요? 근데 진짜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나에 대한 매뉴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잘 알게 되면 제가 더 가까이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잘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 카페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 카페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주니의 무비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서주인님께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미온수 한 잔 마십니다. 이 루틴이 30년이 넘었어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필수 루틴이죠. 배경음악은 상쾌한 아침이 플레이해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30년 동안! 와우! 와, 제가 근데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아침인 것 같아요. 딱 그... 요즘에 그런 브이로그들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딱 이렇게 차분하게 일어나서 스트레칭 우아하게 하고 미온수 한 잔 딱 마시는 그런, 맞아요, 갓생.

갓생 브이로거 같은 삶을 우리 서주인님께서 무려 30년이나 넘게 하고 계시다니. 제가 꿈꿔오는 그 루틴을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부지런한 루틴을 반복할 수 있죠?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뭔가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일어나가지고 딱 스트레칭 착 하고 미온수 한 잔 딱 마시고 우아하게 그런 아침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상호님, 조만간 저희 아파트 엘베 교체가 있어요. 저희는 18층 꼭대기라 미리미리 계단으로 걷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흑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떡해요? 진짜요? 계단밖에 방법이 없어요? 18층 어떻게 올라가요? 18층 어떻게 올라가요, 진짜? 아니, 제가 그 한때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와, 18층 힘든, 제가 11층에 살았었거든요. 자취할 때. 11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18층? 와, 성원님, 어떡해요. 관절 조심하시고요. 미리 생활용품 같은 거 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몇 시간 내에 끝나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와, 이때 배달기사님들은 또 어떡하냐. 아이고. 네. 하지만 엘리베이터 교체는 해야 되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그날만 조금 운동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폴킴, 사랑은 타이밍, 그리고 샘킴과 지코가 함께 부른 It's You.

폴킴 사랑은 타이밍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샘킴 지코 It's You 였습니다. 조은하님께서요.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우선 축하해주세요. 그런데 한턱 쏴라는 말에 후덜덜 떨리더라고요. 삼겹살을 써야 할지 소고기를 써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예 다른 메뉴를 결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선 은하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승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한턱 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그 직급이랑 그 직장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낮은 연차인데 승진한 거면은 그리고 만약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면은 소고기는 좀 부담되지 않나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소고기는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고 또 근데 삼겹살을 쏘기에는 살짝 우리 은하님께서 고민이 되시는 거 보면 다른 메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많이 시켜 먹고 그런 거 어떨까요? 소고기는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는요 꼭 고기 막 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양식집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회식을 하더라고요. 은하님께서 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식 양식 좋고요. 아니면 삼겹살.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승진 축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라고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심정희님께서는요. 저 회사 들어와서 첫 월급 받았어요. 그동안 적응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급여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첫 월급은 부모님 다 드리려고요? 원래 첫 월급은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축하해주세요. 아, 또 이렇게 축하할 일이 많네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심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첫 월급. 와. 아, 첫 월급 받았을 때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아 근데 나는 그때 부모님 다 안 드렸는데 그때 선물은 드렸어요. 첫 월급 선물 드리고 맛있는 거 같이 먹었는데 첫 월급을 다 드리는 게 요즘엔 그런가요? 에, 다 드리면은 우리 정임님은 어떻게 생활해요? 너무너무 근데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임님께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치킨 쿠폰 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부모님과 보내시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직장 생활도 힘든 일 없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권은비 플래시 그리고 백아연의 쏘쏘.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2위와 9위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2위는 효린과 창모가 함께한 블루문입니다. 2017년 4월에 발매된 이 노래는요, 대세 프로듀서 그루비룸이 만들어서 더 화제를 일으켰던 노래고요. 9위는 우리 트둥이들 트와이스의 낙낙입니다. 트와이스의 러블리한 비주얼, 그리고 마음속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귀여운 가사. 이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합 아닌가요?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효린과 창모의 블루문, 그리고 트와이스의 낙낙.

소린 창모의 블루문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낙낙 들으셨습니다. 이원희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7년 5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2위와 9위 함께 만나봤는데요. 트와이스는 진짜 트둥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릴 정도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말해 뭐합니까. 근데 2017년에 이제 저 대학생이었잖아요. 이때 우리 트와이스와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같이 뭔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뭔가 같이 세월을 같이 보낸 느낌? 그래서 요즘에 트와이스를 보면은 뭐 물론 저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시간이 보내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에 트와이스 노래 들으면 진짜 옛날에 대학교 때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억의 노래들 오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0022님께서요 요즘에 우베 라떼, 숙성 우유 라떼 등 특색 있는 커피에 빠졌어요.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마시는 게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좋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맛있는 라떼들이 많은지 그죠? 근데 그나저나 우베 있잖아요. 우베. 우베가 갑자기 유행이잖아요. 근데 우베가 필리핀에서 나는 음식이에요.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작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중고등학교를 필리핀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할 때 우베라는 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우베 라떼도 있었고 우베 케이크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베에 되게 아이스크림도 있고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작물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막 우베가 유행한다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이? 네. 우베가 약간 어떤 맛이냐면요. 타로랑 고구마를 섞은 맛이고요. 담백하면서도 그 살짝 느껴지는 단맛이 매력적입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혹시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우베 라떼, 뭐 우베 케이크 요즘 많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유행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병수님께서는요, 겉옷 없이 반팔만 입고 출근합니다. 볼록 나온 배가 너무 적나라하네요. 차오르는 식욕과 타협을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옷차림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다이어트를 회피할 수 없게 됐어요. 날이 좀 추울 때는 진짜 좀 가리고 다녔는데 이제 다이어트, 운동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병수님 말씀처럼 식욕과 잘 타협하는 걸로 우리 약속합시다. 자, 이제 노래 띄워드릴게요. 앤마리의 2002.

0: love.
1: 앤 마리의 2002 들려드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정남님께서요. 40년 지기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기분 좋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디 가세요, 정남님? 아, 너무 부럽습니다. 그 공항버스만의 설렘이 있잖아요. 저도 공항버스 타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뭔가 특히나 지금 시간대는 약간 출근 시간이랑 겹칠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출근하러 가는데 심지어 평일에 타는 그 공항버스의 맛.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남들은 다 일하러 가지만 나는 여행에 가고. 그리고 또 좀 차가 막혀도 뭔가 여유롭게 차 막힐 수도 있지. 출근 시간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항버스 저 타고 싶네요. 40년 지기 친구들과 가는 여행 얼마나 즐거울까요? 정남님 조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어디 갔다 오셨는지도 꼭 말씀해 주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입니다. Love Story.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차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올카. 대차할 땐 어디로?

0: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인증 스마트앱.
5: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적재 따뜻해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가사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로 떠올려 보세요.

번째,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당연해요. 두 번째, 내 손 잡아줄래요? 세 번째, 당신도 같은 마음인가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오티스 케인의 2024년 발매곡이고요. 제목은 Dance with you입니다. Dance with you. 당신과 함께 왠지 춤을 추고 싶다라고 속삭일 것 같죠.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까요?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당연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이니까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이렇게 통째로 기억해 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면서 killing me softly래요. 나를 부드럽게 무너뜨리고 있네요. 라고 했어요. Running me slowly into the ground. 천천히 나를 땅 속으로 빠져들게 한대요. 천천히 나를 빠져들게 하네요. 라고 보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내 손 잡아줄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Can you take my hand, babe? 라고 외치는 거 들으셨겠죠? 내 손 잡아줄래요? Can you take my hand? Can you take my hand? 네, 유용한 문장입니다. Just give me a chance. 뭘 달래요? Chance를 달래요. 나에게 기회를 줘요. I wanna make it special.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고 Give you everything.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대요. 아,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요. I am looking at your smile. 나는 당신의 미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And it's no surprise that loves.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어지는 가사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On my mind. 그렇죠.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게 놀랍지도 않죠. 라는 가사까지 반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Can you take my hand? 이렇게 내 손 잡아줄래요? 라는 미션 문장도 잘 확인해 보셨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당신도 같은 마음이에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찾아내셨죠? Do you feel the same? 예, 마지막 소절이 정답이었습니다. Lately, 요즘, I want to hold you. 나는 당신을 뭘 어떻게 하고 싶대요? Hold you, 안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in the open 이라고 했거든요. I want to hold you in the open. 공공연하게, 숨기지 않고 당신을 안고 싶어요 라고 밝히는 거예요. Do you feel the same?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죠. 당신도 같은 마음인가요?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이에요? Do you feel the same?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었어요. Do you feel the same? 당신도 같은 마음인가요? 라는 미션 문장 해결됐습니다.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Otis Kane의 Dance With You.

0: 그럼 기분 좋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사랑이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건 당연해요. 자, 뭐였나요?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맞아요. It's no surprise. 아, 놀랍지도 않다. That 이하가 라는 거죠.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It's obvious. I'm thinking about love. 이 말과도 통하겠죠? 두 번째, 내 손 잡아줄래요? Can you take my hand? 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Can you take my hand? Can you hold my hand? 이렇게 take 대신에 hold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would you take my han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당신도 같은 마음이에요? Do you feel the same? 맞아요. Do you feel the same? 당신도 같은 마음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feel the same way? 라고 이 way를 더 붙여보셔도 좋고요. Do you feel the same as I do? 이처럼도 가능합니다. 다 같은 마음인지 묻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It's no surprise that love's on my mind. 두 번째, 내 손 잡아줄래요? Can you take my hand? Can you take my hand? Can you take my hand? 세 번째, 당신도 같은 마음이에요? Do you feel the same? Do you feel the same? Do you feel the same?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영화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해.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상암안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642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60일 된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쌍둥이 맘입니다. 밤새고 상하로 오늘 하루 첫 라디오를 틀어요. 상큼한 목소리와 노래들로 지친 텐션을 끌어올려봅니다. 조리원에서부터 즐겨 듣던 코르티스의 고 신청해요. 아들들아 코르티스처럼 자라거라. 어? 코어분이시네요. 0642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이제 코르티스 보면은 멋있다, 막 옛날처럼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유 내 자식들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쌍둥이 맘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출산 너무 축하드리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얼른 들려드릴게요. 코르티스의 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8902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통화 연결음을 스테이시의 노래로 바꿨더라고요. 제 앞에서 계속 스테이시 예쁘다 하는데 아, 뭐 어쩌라고? 스테이시의 Run to You 들려주세요. 아니 그니까요. 뭐 어쩌라고 진짜. 남자친구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8902님께서 대인배신 게 스테이시의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럼요. 스테이시는 죄가 없으니까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스테이시의 Run to You.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박경자님. 오늘만 꾹 참고 일하면 내일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베이비몬스터의 춤 신청합니다. 오, 내일 쉬는 날이신가 봐요. 진짜 부럽습니다. 우리 경자님 들으시라고 베이비몬스터의 춤 얼른 들려드릴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 베이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7330님께서요. 경시 공부하면서 집이랑 스카만 다니니 무기력해져서 아빠랑 같이 새벽에 수영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루틴이 돼서 매일 열심히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수영복 담는 가방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빠랑 이렇게 같이 새벽 수영하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추억으로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경시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진짜 공부만 하면은 너무 삶이 무기력하고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운동으로 환기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330님께 커피 그리고 베이글 선물 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키라의 주.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나이가 들면 취향도 변하는 법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1: 왔나? 또 얼마 만이고 이게
0: 우리 대학 졸업하고 2년 만인가? 너 어떻게 지내? 회사는 좀 다닐 만해?
1: 뭘 또 오자마자 회사 얘기를 산놓지 술 맛 떨어지게 그냥 앉아라
0: 아니 너 회사 잘 다니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지
1: 뭐 다니지 뭐 죽지 못해 다닌다 뭐
0: 근데 이 가게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대학 때 진짜 자주 왔었잖아
1: 그러니까
0: 그치?
1: 사람 왜 이리 많나 이게
0: 근데 원래 여기 사람 많잖아 왜 답답해? 싫어?
1: 나 옛날에는 막 동아리도 막 세네 개씩 들고 막 진짜 막 날라댕기다 애가 근데 요새는 이런 데만 오면 뭔가 좀 집에 가고 싶고 막 자꾸 기빨리고 막 기운이 없다
0: 맞아 나도 좀 그런 거 같아 요즘은 이렇게 사람 많으면 좀 힘들더라 시끄러워서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리고
1: 그러니까
0: 아무튼 우리 여기서 맨날 먹던 거 있잖아
1: 그래.
0: 시킨다
1: 시키라 그럼 니는 사람 좋아했잖아 근데 니도 많이 변했네
0: 그래 많이 변했다 근데 나 진짜 요즘에 그냥 일 끝나면 바로 집가 너무너무 힘들어 사람들이랑 있으면 막 기빨리고 충전하는 시간 무조건 필요해
1: 왜?
0: 나 요즘에 술도 진짜 안 마셔
1: 와 니 디프리의 여왕이었는데
0: 디프리의 여왕이라니
1: 야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애들 안 보내고 막 후배들한테 전설이었는데
0: 옛날 얘기하지 말고
1: 화면 많이 죽었네
0: 옛날이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완전 조신해졌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우리 그때 우리 먹었던 번데기탕 나왔다 번데기탕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나 이거 요즘에 많이 생각나서 먹고 싶었는데
1: 맛있지 여기 가격도 싸고
0: 맛이 좀 바뀐 것 같은데?
1: 왜?
0: 아니
1: 뭐 이상하나? 뭐 이거?
0: 야 맛이 좀 변하지 않냐? 원래 이런 맛이었나?
1: 뭐고 이거? 이거 MSG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0: 사장님 바뀌었나? 근데 아까도 들어오실 때 사장님 계셨는데? 에? 번데기탕 말고 치킨 먹자 치킨 너 치킨 좋아 치킨 먹자 치킨
1: 치킨 시키지 마라
0: 왜 치킨 먹자 치킨
1: 안 먹는다 치킨 안 먹는다
0: 너 치킨만 먹었잖아 너 닭은 한 300마리 죽였을 것 같은데
1: 나 요새 종류 바꿨다
0: 뭐 먹었는데
1: 튀긴 거 몸에 안 받는데 요새는 요새는
0: 진짜.
1: 그냥 푹 끓인 백수 삼계탕 이런 거 먹고 그 다른 거 시켜줘 여기 뭐 누룽지탕 같은 거 있네
0: 할아버지야 무슨 백숙이야 입맛이 변한 거야 뭐야
1: 그런 거 안 파네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 이게 그냥 자리 옮기자 그냥 조용한 데 가자 조용한 데
0: 야 우리 나이 들었나 보다 야 일어나 딴 데 가자
1: 그래. 다음에 올게요

0: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왔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나이가 들면 취향도 변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 사나이답게 사투리를 또 아침부터 이렇게 강렬하게 써주셨는데요. 아, 좀 근데
1: 정겹네요. 네,
0: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났나 봐. 한 명은 서울말 쓰고 아니면 내가 부산으로 간 건가?
1: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고등학교까지 네. 마치고 이제 네. 부산에서 올라온 아, 그 친구인 거죠.
0: 네, 컨셉이 약간 특이했습니다.
1: 저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주변에 동화되는 스타일이라 아. 좀 안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쓰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0: 아, 근데 이렇게 원래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1: 저는 네. 집에 가면 네. 아내도 이제 부산이니까 그렇게 쓰고 또 뭐 아~ 부산 고향 내려가면은 네.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투리를 쓰면 한 톤이 좀 더 낮아지고 네. 더 시니컬해져요.
0: 어? 아닌 것 같아요.
1: 방송 아이가 방송.
0: 살짝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1: 네. 됐다. 막 빨리 진행해라.
0: 오늘 나이가 들수록 취향이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얘기 나눠봤는데.
1: 근데 진짜 공감해요.
0: 있어요? 네. 뭐 변한 취향 같은 거. 음식 취향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1: 음식. 근데 네. 제가 원래 홍합탕 같은 걸 안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제첩국을 먹다가 어릴 때 이게 토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안 먹었는데. 네. 요새 또 이렇게 술 딱 한잔 하면 국물로 딱 먹었을 때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그 치킨 얘기는 네. 진짜입니다.
0: 아 진짜요?
1: 요새 좀 구운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튀김을 딱 먹었는데 네. 뭔가 그 튀김의 어떤 그 느끼한 맛을 딱 느끼고 나서부터 뭔가 이렇게 전보다는 이렇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0: 아 그러면은 이게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맛이 좀 바뀐 게 느껴져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어 진짜요? 어 저 아직 어린가 봐요.
1: 뭐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0: 아니,
1: 지금
0: 저는 입맛이
1: 아직
0: 저...
1: 청취자분들이랑 내외하지 마요. 본연의 모습을 꺼내란 말이에요.
0: 입맛이 아니, 저는 건강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진짜 아직 초딩 입맛이긴 하거든요.
1: 네, 성격도 좀 바뀌잖아요.
0: 아 성격은 많이 바뀌죠. 근데 사람 많은 거 싫어지는 거는 이게 에너지가 나이 들수록 점점 없어지잖아요. 사라지.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더 받고 하다 보면은 사람 많은 거 싫어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네. 저도 원래는 MBTI가 NTJ였거든요.
0: 네, ENTJ였는데
1: 지금은 ISFJ로 나오니까
0: 너무 극단적으로 네, 바뀌었는데요?
1: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네. 30대가 되고 난 이후에 네. 뭔가 그때는 되게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경주마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30대 이후로는 뭔가 좀 이렇게 시야도 넓어지고
0: 그러니까요.
1: 조금 이게 편안해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도 그런 게 좀 느껴진대요.
0: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이렇게 바뀐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새로운 그런 내가 몰랐던 나의 면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이렇게 되실 줄 아셨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ISFJ가 될 줄 알았어요?
1: 아 놀래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인 줄 알고 저한테 이렇게 아니, 그냥... 막 사실 줄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줄 알았네요.
0: 아니에요.
1: ISFJ 네. 그렇죠. 그럴지 몰랐죠.
0: 새로운 면이 있을지 몰랐을 수 있으니까.
1: 근데 이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원래 가지고 있던 내재돼 있던 모습인데
0: 맞아.
1: 이게
0: 그럴 수 있어.
1: 조금씩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네. 해서 뭐 이 모습도 제 모습 뭐 지금의 모습도 제 모습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이제 아기 아빠가 딸 아빠, 딸바보 아빠가 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단계에서 느껴진 또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뭔가 진짜 그 가장이 되고 내가 먹여 살릴 그 식구가 하나 늘었다는 게
0: 네.
1: 이게 진짜 심적으로 책임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0: 진짜 확 거리감 느껴진다 갑자기. 역시 전 아직 좀 많이 안 변한 걸로.
1: 예, 알겠습니다.
0: 어떤 게 제일 변함이 느껴져요? 아빠가 되고
1: 이 아이가 자라서 뭘 할 때까지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가 있으면 이걸 해주고 싶은 게 당연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뭔가 좀 달리는 거죠.
0: 아 진짜 듬직한 뭔가 아빠 같네요.
1: 괜히 뭐 거절했을 일도 한다고 하고. 기저귀값 벌어야 되고 분유값 벌어야 되니까
0: 갑자기 조금 슬퍼졌어. 열심히 기저귀값 벌려면 우린 내일도 만나야죠.
1: 예.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0: 오늘도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정일의 As Time Goes By 듣고 오셨습니다. 허연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에릭남의 Bravo My Life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뉴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0: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존박의 네 생각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지수 부근에서 사고 나면서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가 되다가 지금은 4차로로 지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여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도 다부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오늘 빗길인 만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미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 가슴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그대와의 많은 시간들이 어둠에 묻혀 나를 찾아들면 나는 외로움에 잠 못 들고 내게 남아있는 그대 인형처럼 뽀얀 먼지 속에 묻어오는 나의 추억 속에 이젠 멀어진 그대여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은 싫어 날 울리지 마 슬픈 노래처럼 기억되긴 싫어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중에서 5월 20일 수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영서님이 와, 내가 좋아하는 승훈 오빠, 고등학교 때 테이프가 늘어지게 듣던 노래라고 하셨네요. 같이 좀 따라 부르셨나요? 장숙자님, 오늘도 반가워요. 경아님, 아침 인사 주셨고요. 정희권님, 안녕하세요. 창원, 새벽부터 제법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어서 지금 창원 지역 비가 오고 있답니다. 저 오던 이 여의도 부근도 비가 제법 오고 있어요. 5206님, 간만에 왔어요. 오늘도 행복하자고요. 사연 주셨고요. 3732님, 비도 내리고 운치 있는 아침입니다. 출첵합니다. 아, 역시 지금 비 오는 날이라 그 날씨 인사 많이 주고 계시네요. 김유진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하루 종일 비 소식 있던데 우산 챙겨서 나가세요. 또 임기희님도 안녕하세요. 비가 내려서 출근길이 조금 힘드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비 오는 날이라서 교통체증도 좀 대비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미리 서두르셔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산 꼭 잘들 챙기시고요. 심정희님, 굿모닝입니다. 양구 하늘은 잿빛 하늘. 아, 아직 비가 오고 있진 않은가 봅니다. 농민들이 기다리던 비가 올 것 같아요 하셨네요. 우아조 가족분들, 농작물 키우시는 분들 소식 많이 전해주시는데 오늘 이 비에 쑥쑥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나에게 보내는 응원 받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어떤 응원 받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침을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헤이 주땜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이경님, 오늘은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고 24일은 우리 딸 10살 생일입니다. 결혼기념일과 아이 생일을 맞아 해마다 가족사진을 찍는데 올해는 셀프사진관 예약했어요. 잘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좋은 일 축하해주세요. 손문호님, 장인어른 생신입니다. 저를 항상 아들처럼 챙겨주세요.

주시는 장인어른 덕분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아버님 항상 건강하세요. 2793님 축하 축하해주세요. 제 사촌동생 선영이 오늘 생일이에요. 선영아 생일 축하해. 신은주님, 불면증이 있어서 밤마다 맥주 한 캔씩 마셨는데요. 나쁜 습관이란 생각에 술을 마시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시작. 한 달 됐습니다. 작은 성공 축하해 주세요.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습니다. 마글마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좋은 소식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이사, 승진 그 밖에 축하할 일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보내는 응원이에요. 오늘 어떤 응원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응원 파이팅 해드릴게요.

이영선님, 오랜만에 밤에 잘 잤더니 아침이 가볍네요. 급하게 일어나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얼마만인지 늘 우아조 들으며 기분을 달랬는데 오늘은 저의 이 기분이 경아님에게 전달되길 잘 전달됐습니다. 이 얼마나 상쾌한 사연인가요? 제가 아침에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다 보니까 밤잠 잘 주무셨는지 아무래도 이걸 좀 생각하게 되고 불면증 있으시다거나 잠 못 이뤄서 오늘 피곤하다 이런 말씀 주시면 참 안타깝거든요. 여러분의 단잠을 기원하게 됩니다. 아유, 상쾌한 소식 감사합니다. 이영선님. 4636님,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마눌님이 좋은 일이 있다고 갑자기 홍천 친정에 갔어요. 자정쯤 집에 돌아와서 작은 꾸러미를 풀었는데 산삼이었어요. 장인어른이 건강을 위해 매일 홍천 백우산을 오르시는데 또 캐셨네요. 마눌님이랑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 먹었답니다. 감사 감사 감사. 와, 장인어른께서 또 캐셨다는 걸 보니까 좀 자주 캐시나 봐요. 이게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도 아무래도 자주 보겠지만 이게 있어도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야,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그 산삼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오호, 그 산삼 이파리 아시죠? 위에 한 줄기 딱 그 나 있는 그 이파리까지 아직 흙 묻어있는 뿌리채 이 산삼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오, 생으로 드셨겠죠? 올여름 몸보시는 다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오, 이기환님, 군인 아들 신병 교육 마쳐서 강원도로 퇴소식 가는 길에 들어요. 아들 잘 만나고 올게요 하셨어요. 아유, 반가우시겠네요. 0481님, 비가 와서 하우스 일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옛날엔 비 오면 쉬는 날이었는데 이젠 비가 와도 일을 합니다. 포도송이 정리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또 포도송이 이거 솎아주고 정리해줘야 하는 시기인가요? 정순아님, 아침 일찍 학교 가는 아들 학교 축제라고 싸이, 잔나비 등 가수들 온다고 오늘 늦게 온다고 하고 가네요. 재밌게 놀다 오라고 말해줬어요. 애들 신나겠어요. 야, 정말 요즘은 학교 축제에 와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군요. 물론 저도 옛날에 분명히 연예인이 오긴 왔지만 이 정도로 어떤 연예인이 오는 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야, 요즘은 좀 대형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 축제가 오늘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는데 야외 활동은 좀 비가 와서 좀 힘들려나? 0692님, 비 오는 아침 오늘은 요리 솜씨 부려봤어요. 지난 주말 딸과 캠핑 가서 뜯어온 쑥으로 쑥개떡, 쑥전 만들어서 아침 먹으며 우아조 듣고 있어요. 올 봄 마지막 쑥이라서 더 소중하고 맛있네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오, 쑥이 그 노란 소쿠리에 한가득 들어있으니까 이거 좀 색감 때문이라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상큼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만드신 그 쑥개떡과 쑥전,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 쑥전 비 오는 날 정말 맛있겠어요, 공유구이님.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한 것 같이 상상해 볼게요. 김현철,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 엄마와 나의 아들을 위에서 찍은 사진. 자주색 내복에 곱슬머리 우리 엄마는 작은 절구에 알약을 넣어 빻고 계시고 하늘색 내복 차림 아들은 그 앞에서 우리 엄마

를 지켜보고 있다. 알약을 먹지 못하는 어린 손자를 위해 직접 약을 빻아주시는 우리 엄마, 이 여사님. 알약을 못 먹겠다고 징징대는 아이에게 나는 그냥 먹어! 라고 야단을 쳤는데 왠지 머쓱해진다. 뭘 해도 예쁜 손자를 위해서라면 손목이 아파도 알약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쯤은 기꺼이 하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까? 식탁 위도 지저분하고 엄마와 아들도 부스스한 모습이지만 서로 마주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야말로 훈훈해 보여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루시드 폴의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100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보통 엄마 아빠는 좀 엄하고 상대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보다 좀 관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더 운석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겠죠. 김우님, 손주 사랑이 켜켜이 느껴지는 풍경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참 우리 말이 아름다워요. 켜켜이 느껴지는 그 삶에서 아마 김우님이 간직하고 있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 어른들에 대한 기억들과 지금 또 오늘의 일상한 것이 맞닿아 있어서 그 사이 켜켜이 그런 기억들이 쌓여 있는 거겠죠. 이승민님, 저도 어릴 때 알약 못 먹어 엄마가 빻아서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알약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그런데 왜 이렇게 약을 잘 먹었지? 갑자기 생각하고 보니까 약을 저는 먹어야 된다고 하면 얼른 달라고 손까지 내밀어가지고 막 꿀떡꿀떡 삼켰거든요. 장수환님, 가루약도 수저물에 녹여주셨던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아,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먹었어야 했던 약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먹는 약은 아무래도 알약 자체가 크니까 성인 복용약이 아니니까 아예 가루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빨간 물약, 분홍색 물약 같은데 이렇게 타서 먹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네요. 아, 그럼 정말 썼는데. 먹고 나서 얼른 사탕 먹었어야 됐고 그 사탕까지 까서 할머니가 이렇게 기다려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아, 1009님 아드님도 나중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겠죠. 먹기 편하라고 할머니가 알약을 갈아주시던 이 아침이 말이에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선이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1925님이 매일 아침 피곤해하는 딸을 차에 태워 등교시키며 안쓰러운 마음과 미안함, 그리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하다가도 그땐 그때의 걱정이 있겠지 싶어 씁쓸해지는 마음은 모든 수험생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만 아빠가 정성으로 태워다주는 매일 아침이 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아, 우리의 아이들 이런 사랑과 정성 속에서 자라고 있네요. 사실 또 우리도 그렇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아, 참 이 쉽고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이 그런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쉽지 않고 또 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 살아갈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험생인 따님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 1925님 파이팅입니다. 노래 같이 듣죠. 샤이니의 투명우산 그리고 박정현의 레인드롭스.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힘찬 기운을 담아 응원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161님, 염색샵 오픈한 지 두 달하고 17일째입니다. 올해 환갑. 직장생활 끝내고 늦깎이로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쉬고 출근하는 책에 돈 많이 벌으라고 경아님이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야, 정말 열심히 달리고 계시네요. 길게 가셔야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응원 전합니다. 오목이님, 오늘 이사합니다. 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네요. 그래서 1시간 일찍 하기로 했거든요. 8시면 차가 올 예정입니다. 부디 무사하게 이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이제 곧 짐 싣기 시작하겠네요.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시나 비 오는 타이밍은 잘 피하시면서 이사하시면 좋겠네요. 안일호님, 어제 상하차 하다가 허리 삐끗해서 파스 붙이고 허리 보호대하고 배송 업무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대타는 돈이 많이 들어서 참고 일해요.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아우, 이런 쉬질 못하시고 오늘 또 비까지 오는데 오늘 특히나 몸 조심히 움직이시길요. 2686님, 저는 고3 학생의 학부모이자 고3 학생의 담임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와 집 모두 살얼음판인 현실이지만 오늘도 아이들 앞에서 힘찬 모습으로 에너지 나누어주고자 합니다. 저희 딸과 학급 친구들 모두 수험생활 건강히 완주하길 바라며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야, 온 세상이, 2686님의 온 세상이 고3이네요. 올해 파이팅입니다. 이시은님, 안 그래도 행사하는 가정의 달, 저는 거기에 덤으로 엄마 아빠 생신에 남자친구 생일까지 있답니다. 한 달 내내 선물 고르고 식당 알아보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서치해 볼게요. 응원해 주세요. 야, 오버이 진짜 바쁘시다. 그래도 축하하고 좋은 날들 신경 쓰시는 거니까 즐겁게 누리시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로라 피지가 부릅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0: 보건복지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0: 원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비가 오다 보니 이세찬님, 김선아님, 김성철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1부 꾹꾹으로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특히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사고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서영천 요금소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한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수요일 출근길 정체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 공항 방향 강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사건이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김건모의 빨간 우산입니다. 우산은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이죠. 갖고 나갔다가 비가 그치면 깜빡하고 놓고 오곤 하는데요. 잘 잃어버리는 물건 중 요즘은 이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무선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크기도 작아서 잃어버린 것도 모르기 쉬운 이것 무엇일까요? 귀에 끼워 소리를 듣는 장치입니다. 1번 이어폰, 2번 실로폰, 3번 케니지의 색소폰.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귀에 끼고 소리를 듣는 장치로 무선 제품의 경우 분실이 많죠. 무엇일까요? 1번 이어폰, 2번 실로폰, 3번 케니지의 색소폰.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김건모의 빨간 우산.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귀에 끼고 소리를 듣는 장치로 무선 제품의 경우 분실이 많은 이것. 오늘의 정답 1번 이어폰이죠. 저는 이 분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어폰을 수시로 끼고 빼는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의외로 이 무선 이어폰이 저는 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유선으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데 무선 쓰시는 분들 많이 편하신가요? 0528님 1번 이어폰 정답 보내주셨고요. 손혜정님, 이어폰 할머니께서 큰맘 먹고 20만원짜리 사주셨는데 이어폰 한짝 잃어버려서 엄청 속상했어요. 아우 정말 너무 속상하다. 9430님 1번 이어폰입니다. 무선 이어폰 소리가 한쪽에서만 나온 지 3년째인데 남편에게 연애 때 받은 선물이라 바꾸지 못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아하, 그러면 이 3년 사이에 결혼을 하신 거군요. 그런데 이 무선 이어폰은 AS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 0142님 1번 이어폰 울 아들 몇 번째 잃어버려서 또 사줬어요. 취미로 오는 화도 꼭 참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아, 많은 분들이 정말 잃어버리시는군요. 9055님 1번 이어폰 요즘은 대부분 무선이지만 유선 이어폰 추억도 달달하죠. 친구랑 오른쪽 왼쪽 나눠 듣곤 했어요. 저는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라고요. 저 유선만 쓴다고요. 9055님. 9256님 퀴즈 오답 4번 우아조의 커피 쿠폰. 수원에서 서울 출근하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켜켜이 감동적인 사연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열심히 들으셨네요. 제가 아까 어떤 단어에 딱 꽂혔는데

켜켜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죠. 우리의 이렇게 일상, 여러분의 많은 일상도 켜켜이에 쌓여서 오늘의 우아조가 되고, 또 오늘의 우아조, 내일의 우아조가 계속 쌓여서 또 1년의 우아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9256님.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노래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신청하시고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고덕희님, 20대 첫 생일이시래요. 축하받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성인의 날이 특별하셨겠다. 성인 고덕희님의 생일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요. 그런데 만 20세면 성인이 이미 작년에 되셨나? 이 20대가 만 20세인지 그냥 20세인지. 저 사실 요즘에 좀 헷갈려요. 나이 물어보면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태어난 연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띠를 얘기해가지고는 잘 계산이 안 돼서 연도를 아예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축하드립니다. 고덕희님. 이동우님, 어젯밤 너무 배가 고파 라면 두 봉지 끓여 먹고 잤더니 얼굴이 팅팅 부었네요. 두 봉지나요? 부기를 빼려고 얼음물에 세수했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요. 밤늦게 먹는 라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아, 또 이 라면의 유혹에 빠지신 분 계시는구나. 4719님, 오늘 비 오려고 어제 그리 한강 바람이 시원했을까요? 원래 강바람이 시원하긴 하죠. 어제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다들 한강 라면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도 안 먹을 수 없어서 맛나게 먹고 왔어요. 아, 참 시원한 강바람 탓, 외국인 탓, 라면 드시려고 모든 이유를 다 끌어모으셨군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맛있겠네요. 이 정말 한강에 가서는, 저는 원래 라면을 사실 즐겨 먹지 않는데 한강 가면 꼭 이렇게 라면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아, 오늘 또 비도 와서 라면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겠는데요. 1173님, 40년 지기 친구들과 말레이시아 여행 중입니다. 더운 날씨와 연일 강행되는 스케줄 소화하며 추억 쌓고 있어요. 내일이면 귀국이네요. 아쉬워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더운 날씨에 또 뭐 연일 강행되는 스케줄 막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사진에서는 화창한 파란 하늘의 날씨,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 하신 여행에 신난 분들만 보이네요. 여행 끝까지 즐기시길요. 아, 저도 지금 친구들과 나중에 여행을 가자 하면서 지금 개를 하나 들고 있는데, 아, 정말 언제까지? 그리고 몇 명이나 다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 같이 가서 이런 인증사진 저도 찍고 싶네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날게요. 제임스 아소가 부릅니다. Say won't let go.

제임스 아서의 Say Won't You Let Go 이어서 들으신 곡은 트로이스 이반의 Use였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3735님이 나이 물어볼 때 생년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이 안 나서 저도 나이 물어보면 내가 몇 살이더라 하다 태어난 연도를 말한답니다. 제가 100살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1009님 졸린 눈에 쌍꺼풀 겹줄까지 신경 쓰여 큰맘 먹고 상담을 다녀왔는데 쌍꺼풀에 눈매 교정에 이것저것 추가되다 보니 견적이 꽤 나오더라고요. 출장 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비용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잃은 건지 익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자꾸 묵시적 허락 같기도 하고요. 남편 없는 사이 조용히 예뻐지고 와도 되는 걸까요? 아하, 묵시적 허락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네요. 1009님. 남편분 안 계신 사이에 변신하시는 게 가능할 정도로 출장을 지금 길게 가셨나요, 남편분이? 남편분 답이 오면 꼭 좀 알려주세요. 1193님.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다가 어렵게 1년 계약직으로 취업되었는데요. 글쎄, 계약기간이 다 안 됐는데 상사분이 절 잘 봐주셨는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해요. 동료들이 이례적인 일이라며 너무 잘 되었다고 축하해 줬어요. 얼떨떨 하다가 너무 기뻐서 같이 나누고 싶어 얼른 문자 보내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와, 축하합니다. 이 계약기간이 다 안 됐는데도 미리 말씀하실 정도면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다른 곳에 가기 전에 얼른 이 사람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상사분이. 야, 이 어렵게 취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유, 꼭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상사분이. 아우, 1193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2723님 40 중반 쉬지 않고 인생 달려왔더니 어깨가 고장나 수술받고 입원한 지 한 달째 드디어 내일 퇴원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라디오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하셨어요. 한 달이나 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후에 재활도 잘 하시고요. 퇴원 준비 잘 하십시오. 1201님 아들 오늘 소풍 가는데 비가 오네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창밖을 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 날 제일 먼저 창밖 확인하면서 비 오면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하늘 원망하고. 아, 그러면 이거 일정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나요, 요즘에?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뭐 체육관에서 대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꾸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든가요, 아드님 학교는? 아, 소풍에 좀 지장이 없는 정도면 좋겠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다 비가 오나? 조금 흐린 정도로 멈추는 것도 있지 않으려나? 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아드님 근데 속상하긴 하겠다. 근데 또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도 다 경험이니까요. 노래와 커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1823님이 경아님, 켜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을 설탕에 켜켜이 묻어 하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같이 들을게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아, 오늘 곡 이 노래 두 번째 곡은요 9055님 신청곡이에요. 아, 이 추억도 켜켜이 쌓이죠. 조기찬의 추억샵연.

친절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친절한 경아씨. 오늘 주제는 나의 애착 아이템입니다. 아기들 보면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곁에 두고 불안할 때 찾고 그러는 것들요. 애정이 켜켜이 쌓인 그런 애착템? 어른들도 있을 수 있죠. 요즘 불안할 때 누른다는 키보드 키링도 젊은 세대 사이에선 애착템인 것 같고, 낡았지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는 담요, 몇 년째 쓰고 있는 특정 브랜드의 볼펜, 외출할 때 꼭 갖고 나가는 텀블러 등등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애착 아이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다섯 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수요일 코너 친절한 경아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주제 나의 애착 아이템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물건, 내 일상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물건, 여러분만의 애착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아까 애착템 예시 중에 키캡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에 병원 코디팀이 나오는 그 SNL 있잖아요. 거기에 키캡으로 심신 안정시키는 캐릭터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상사한테 야단 맞고 나서 막 키캡 누르면서 제가 이걸 눌러야 심신이 안정이 됐어요 막 이러면서 키캡을 누르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의 애착템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성철님, 저의 애착템은 머그컵이에요. KBS 누가누가 잘하나에서 받았어요. 그 동요 프로그램이요? 문구가 좋아 그 머그컵만 쓰는데 전 언제쯤 잘하는 게 생길까요? 있으실걸요? 있는데 너무 익숙해서 모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고혜림님, 저의 애착템은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핸드폰이 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아주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거를 끼우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예쁜 케이스길래 그 애착템이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9706님, 자동차. 와, 아주 짧고 강렬하고 아주 세게 보내주셨네요. 자동차. 자동차 안에 들어가시면 그 공간이 나만의 세계가 되나 봅니다. 9706님에게는. 5603님, 저의 애착 물건은 며칠 전 친구에게 받은 귀걸이 선물이요. 너무 소중해, 소중히 끼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좋은 선물이요. 마음에 딱 드셨나 봐요. 4000님, 핫팩입니다. 배가 아플 때 최고죠. 배가 따뜻해 아픔이 잔잔해져요. 필수템. 배가 자주 아프신가요? 그거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4483님, 저의 애착템은 고함량 피로회복제예요. 오후에 미술학원으로 출근하는데 기빨려서 차에서 내릴 때 한 병 원샷해요. 아이고, 이 피로야. 가라 이템이 애착템이라니 한편으로 좀 짠합니다. 7356님, 아들이 9살 때 사준 곰돌이 인형을 지금은 제가 꼭 안고 자야 잠이 와요. 참고로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그 인형 안에 어떤 아들의 어린 시절까지 같이 이거 또 나오나요? 켜켜이 쌓여 있어서 애착이 딱 이렇게 들어간 인형이 된 걸까요? 3735님, 립글로즈요. 한 가지만 쓰고 있어요. 다 써서 딸에게 하나 더 사달라고 해서 요즘 새 곳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와, 그렇다면 이거 절대 단종되면 안 되는데 가끔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와.

아, 이거 이제 평생 쓰면 되겠다. 그런 품목들이 단종될 때 정말 세상에 무너질 것 같고, 이걸 또 다시 찾으려면 얼마나 유랑 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 품목들이 있지 않나요? 아, 지금 딱 쓰고 계신 그 물건이 딱 마음에 들어서, 미리꾸르스 딱 마음에 들어서 갖고 계시는 게 참 다행입니다. 옥정아님, 그러고 보니 제 애착템은 텀블러 가방이네요. 텀블러 가방이 텀블러, 휴대폰, 립스틱 이렇게 들어가니 그냥 일상생활 애착 가방이 되었네요. 그 외엔 이 주제를 드렸더니 오랜만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나 봐요. 텀블러 가방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효숙님, 잠잘 때 숙면을 위해 열나는 안대 사용해요. 나이 드니 잠이 소중해요. 아, 저 최근에 이 열나는 안대를 선물을 받아서 좀 사용해 봤거든요. 약간 약한 핫팩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눈이 찜질을 해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찜질하듯이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눈의 피로도 풀리지만 눈의 피로가 풀리니까 온몸의 피로도 좀 같이 풀리는 느낌? 참 좋더라고요. 박대성님, 제 애착 아이템은 오래된 이어폰이에요. 음질은 평범하지만 힘든 날마다 좋아하는 노래로 위로해줘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아, 이어폰 오래 쓰신 게 있군요. 저도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데, 그 이어폰이 뭐랄까, 제 귀에 뭔가 커스텀된 느낌이에요.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귀 이 구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딱 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강규민님, 93년도 엑스포 티어 잠옷으로 30년째 입고 있는데 이제 보내주라고 하는데 저와 한 몸이라 도저히 보내줄 수가 없네요. 30년이요? 야, 색상도 색상이긴 하겠지만 뭐 목 부분이라든가 가장자리 부분들 괜찮은가요? 지금 막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없으신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진짜 보내달라고 하는 소리가 이 귀에 좀 들릴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싶으시죠, 광규민님. 아, 이거는 좀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노래 듣고요, 여러분의 애착템 계속 만나보죠. 주현미의 최고의 사랑 같이 들어요.

2138님이요. 나의 애착 아이템 이 주제에 맞춰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 남편이요. 26년 동안 썼는데도 아직도 못 버리고 이러고 있어요. 잘 때도 꼭 끼고 자고 있고요. 라고. 아 정말 사랑이 넘치다 못해. 아우 정말 이 두근두근 나 아, 너무 좋네요. 제가 보통 이런 아이템 얘기하는데 사람 말고요. 물건으로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 오늘은 이거 참 좋네요. 최고의 사랑 이 노래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사연이었습니다. 2138님의 남편분.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주제 친절한 경아씨 주제는 나의 애착 아이템 물건입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5776님 25년 장롱 면허를 탈출한 지 1년 된 아직 초보 운전자인데 처음 운전할 때 신었던 신발에 아직도 집착해요. 다른 신발 신고 운전하면 불안한 마음 어쩌죠? 오, 애착템이 있는 건 괜찮지만 5776님의 안정적인 운전 실력은 그 신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불안한 마음은 저 멀리 날려버리십시오. 1194님, 저는 57세 아줌마입니다. 일주일 6일 편의점 알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최애 애착, 없으면 불안한 것, 바로 바르는 파스 로션입니다. 지금도 가방에 딱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함량 비타민 피로회복제 그것과 더불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짠한 애착템입니다. 8869님, 94년생 우리 딸 유치원 때부터 애착 인형 오래돼서 수술하고 씁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인형 아이들이 보통 그 가지고 있는 인형 아시죠? 약간 그 보들보들해 보이는 어디 뭐 캐릭터 인형들 아주 단단하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후들후들한 인형 아시죠? 그 인형인데 와 수술 정말 많이 했나 봐요. 지금도 눈 하나는 달려고 아마 반지꼬리랑 다 지금 꺼내놓으신 것 같은데 현재에도 눈 한 짝이 없고요. 밑에 몸도 아마 몸도 좀 뜯어졌었나 봐요. 헝겊으로 다 기우고 또 거기에 단추도 달고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애착 인형인데요. 깨끗한 하얀 이 인형. 아 이수아님. 묵주요. 제 지갑 속에 항상 간직해요. 가끔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아요. 하셨네요. 오우이님. 안녕하세요. 제 애착템은 손가락 골무입니다. 학원 강사라서 책 넘길 때 너무 좋아요.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손가락에 딱 맞는 그 골무가 있으신 거죠. 9378님.

제 애착템은 엉덩이 방석입니다요. 엉덩이에 살이 없어. 앉으면 엉덩이가 아파요. 어머, 저하고 비슷하시구나. 저 어디 가면 푹신한 그 뭐라도 꼭 반드시 찾거든요.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딱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찾고 그렇습니다. 2548님, 제 애착템은 선풍기입니다. 제가 열이 많아서 1년 내내 선풍기가 옆에 있어야 해요. 가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게는 1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오, 그러시겠는데요. 오, 올 여름 정말 이 선풍기 옆에 정말 딱 끼고 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신재수님, 휴대용 쇠 구두 주걱이요. 손잡이 부분 접으면 바지 주머니에 쏙 들어가거든요. 아, 정말 마음에 드는 애착템이신가 보네요. 4474님, 저는 5년 전 처음으로 거금 들여 저한테 선물한 목걸이요. 부적처럼 안 빼고 다니네요. 김수진님, 제 애착템은 아주 작은 동전 지갑이에요. 요즘은 카드 지갑 많이 쓰지만 저는 동전과 조금의 지폐, 머리 고무줄도 작은 공간 안에 켜켜이 넣고 다녀요. 오늘 켜켜이 데이로 임명합니다. 제 마음대로요. 안기영님, 머리끈을 늘 팔목에 끼고 다녀요. 얼마 전 머리를 커트해서 묶여지지 않는데도 늘 차고 있던 거라 없으면 허전하고 버릇처럼 팔에 찹니다. 팔찌처럼 하고 다닙니다. 오, 기왕 그러시는 거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다른 뭔가가 좀 많이 달려서 진짜 팔찌처럼 보이는 그런 걸로 한번 끼고 다녀보시죠. 1547님, 저는 애착 물건이 아니라 애착 사람이 있어요. 친정 엄마가 제게는 그런 분인데요. 어릴 적부터 자주 아프던 저는 엄마랑 매일 연락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안부를 전하는 거죠.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엄마는 제게 늘 안식처인 것 같아요.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안일호님, 야구공이요. 8년 전에 야구장에서 날아오는 파울볼을 제가 글러브로 직접 잡았어요. 와! 이거는 미디어에서 보기만 했던 장면인데 손 쫙 뻗어가지고 그걸 직접 받으셨어요. 방송도 탔어요. 오, 제가 봤던 그 방송 어딘가에 안일호님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항상 손목 운동용으로 소지하고 다니신다고. 오, 그러실만 하네요. 이소형님, 차키, 걸을 때도 차키가 없으면 불안해요. 아, 걸을 때도요? 7874님, 저의 애착템은 분무기 달려있는 걸레 밀대입니다.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어 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물을 뿌리면서 닦으면 잘 닦입니다. 없으면 청소 못해요. 아, 이 청소할 때 아주 편리한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뭐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 일을 할 때 그런 것들 있죠. 이거 정말 애착템처럼 저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7874님은 걸레 밀대이신가 보네요. 9121님은 제 애착템은 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조경하는 라디오를 들어야 하는데 가끔 주파수가 치칙거리는 차량들이 있어서 콩 켜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어요. 이 스피커 없으면 근무 못해요. 아,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친절한 경아 씨,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3733님이 신청하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터널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서안동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화산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제문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도봉 지하차도 중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2: 그럼 뭔지?
1: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빛.

0: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휴대폰을 몇 년 정도 오래 쓰다 보면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옳았구나 하면서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느릴 뿐이지 다른 기능은 멀쩡하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휴대폰 속도에 맞춰 살아요. 기계도 오래되면 속도가 느려지는데 우리도 오래 살수록 모든 게 한 발짝 한 박자씩 늦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처럼 비 소식 있는 날은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에고고고 소리도 저절로 나고요. 조금만 일하면 금방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럴수록 자주자주 쉬어주고 에너지도 재충전해주고 아픈 곳 달래가면서 더 위하고 아껴줘야겠죠? 오늘도 좋은 기분 충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